0: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9: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10: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검사와 간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14: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17: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8: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음 못 받거든요.
1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6: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0월 3일 토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으로 변진섭의 사랑이 올까요? 함께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노래죠. 추석 연휴 땐 고향 왔다 갔다 하느라 바쁘셨다면 오늘부터 이어지는 사흘간의 연휴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제대로 잘 쉬고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죠. 특히 내일 막을 내리는 아시안게임. 오늘은 골프부터 양궁, 리듬체조, 유도, 배구, 축구까지 우리 선수들 출전하는 경기들이 펼쳐지니까요. 모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 많이 해주자고요. 박윤자님께서는요. 환갑이 되면 기분이 이상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무렇지도 않네요.

친구들이랑 어제 환갑 기념으로 미리 밥 먹었는데 친구들도 다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요즘 환갑은 할머니가 아니라 아줌마라고요. 60 아줌마의 환갑 축하해 주세요. 아, 환갑을 맞으셨어요. 네, 박윤자님 축하드립니다. 그럼요. 어떤 기분이니? 네, 그냥 네, 생일 맞은. 저도 그냥 지났던 것 같아요. 축하합니다. 한우 우족탕과 두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이태식님, 송골매의 하늘나라 우리님 청해 주셨어요. 신옥희님, 성진우의 포기하지마 청해 주셨고요.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9099님 사연 주셨어요. 현미님, 우리는 주말 부부입니다. 남편이 70살이 되니 제자리로 돌아오네요. 저는 현미님과 갑장이지요. 남편이 사업할 때 그리도 속을 썩이더니 요즘엔 맛있는 것을 사와서 제 앞으로 갖다 놓으면서 밥 위에도 반찬을 올려줍니다. 후, 나이 들어서는 의리로 산다고 하잖아요. 의리.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꼈네요. 아이고, 네. 9099님, 저랑, 네, 같으시군요, 나이가. 참, 우리 나이쯤 되면 참 모든 게 좀 어때요? 저는 조금 여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조금 여유롭게, 네, 이제 삶을 바라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렇게 맛있는 거 앞으로 갖다 놔주고, 반찬, 밥 위에, 숟가락 위에, 설마 굴비 이런 거 생선 발라서 올려주고 이런 거예요? 아, 부럽다. 9099님, 좋아요. 이런 자랑은 간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선물로 드릴게요. 이승하님께서도 사연 주셨어요. 현미 언니, 추석 때 남친은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갔다 왔고 저는 일했거든요. 오늘 만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피곤하고 몸살 난 것 같다고 해서 엄마 가게에 와서 죽 만들고 있어요. 엄마가 남친한테 하는 거 반만 엄마한테 해보래요. 아니 놀러 갔다 와서 몸살 났는데 무슨 죽까지 만들어줘요. 아유 이승하님. 하, 참 엄마 옆에서 그것도? 아 참. 참 제가 승하님 엄마라면 못하겠을 거예요. 아이고 직접 만들어주고. 하지 마요. 힘든데. 에이그 마음이 가는데 어쩌겠어요. 참 예쁜 사랑 나누세요. 커피 한잔 드릴게요. 정재원님, 노미애의 길 위의 연인들 청해 주셨어요. 아, 가을에 들으면 좋죠. 오, 3521님께서도 강수지의 흩어진 나날들 청해 주셨는데 아 좋습니다. 요즘 이런 날씨에 두 곡 같이 들어볼까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이혜인 수녀의 가을의 말입니다. 하늘의 흰 구름이 나에게 말했다.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흐르고 또 흐르다 보면 어느 날 자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가을뜨락의 석류가 나에게 말했다.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라. 잘 익어서 터질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면 어느 날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느낌 한 스푼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유심초의 사랑이여였고요.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서는 이혜인 수녀의 가을의 말 함께 했는데요. 뭐든 다 때가 있다고 하죠. 무작정 서두른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남들만 앞서가는 것 같아서

조바심이 생기고 초조해질 때도 있지만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분명 좋은 기회도 오고 새로운 깨달음과 꿈이 이루어지는 때가 올 거예요. 임경숙님, 오복에 슬픔을 주고 간 사람 신청곡 주셨네요. 최병호님, 김광석의 기다려줘 청해 주셨죠. 오늘 들려드릴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현철님 사연이에요. 현미누님, 오늘도 현미누님 목소리 들으며 열심히 배송 중입니다. 제가 배송하는 것은 주류인데 요즘 주류 소비량이 많이 줄어 업계 관계자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많이 마시자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기분 좋게 한 잔씩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음 합니다. 아, 참 세상이 정말 어떤 형태로 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류 소비가 줄어든대요. 저도 얘기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좀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갑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주류 업계 관계자분들은 걱정이 많죠. 기분 좋을 때 그냥 적당히 기분 좋게 한 두 잔씩 하는 건 저는 추천입니다. 과음은 안 되고요. 정현철님 화이팅!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선물로 드릴게요. 정미숙님, 김만수의 영화 정해주셨죠? 8842님께서는 유승찬의 그대를 사랑합니다 신청곡 주셨네요. 같이 들어요.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1: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2: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3: 푹 잤다.
2: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3: 우리 엄마 예쁜데?
4: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2: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9: 주현미의 러브레터 1부 끝곡 강성의 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계양나들목 진출램프 갓길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성남요금소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이후 여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지선 대전 쪽으로 논산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서김해 부근 갓길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차량들 더디게 지납니다. 더 가서도 동창원에서 북창원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이후로도 산인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했던 만큼 2일대 7km 구간에서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 해도 응가은, 거꾸로 해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주현미의 러브레터 토요일 2부 첫 곡으로 피노키오의 사랑과 우정 사이 함께 들었습니다. 러브레터 토요일 2부에서는 노래 따라 희로애락에서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인생 노래들 함께 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의 일상과 추억이 담긴 노래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몸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이너 바이오랩에서 순환결 바이옴, 만두가게 바로 그 맛 전설의 왕만두에서 만두와 찐빵,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국내산 염소 사용 알프스 염소에서 염소 진액 세트, 가을의 절정을 만나는 숲 화담숲에서 4인 입장권, 45년 전통 명가 산맥에서 쑥 굴레떡과 영양 찰떡 세트, 무설탕 장기 숙성 시그니초에서 명품 천연 발효 현미식초, 가족 건강을 챙기는 한끼 푸드에서 신선한 완도산 활전복죽, 편안한 습관 데일리 큐어에서 관절 뼈 건강 철갑 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1: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으면?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면?
1: 남은 전기로 전기차 충전도 하고
2: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1: 지나친 상상은 이 도시에 이롭습니다. GH에선 이 모든 게 현실이 되니까.
3: 실제로 이뤄내는 능력, 도시를 바꾸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4: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눈물과 웃음과 그리움과 행복함이 묻어나는 우리들의 노래들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인생의 다양한 순간에 함께한 노래들을 만납니다. 노래 따라 희로애락. 사연 채택되신 분들에겐 고급 명란젓 그리고 수면 건강식품 중에서 하나를 선물로 드리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윤미순 님이 주셨습니다. 평일에 쌓인 스트레스를 토요일이면 남편과 등산으로 풀고 있어요. 숨 차도록 올라가서 잠깐 쉬면서 가져온 커피와 떡을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진답니다. 요즘엔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에 가기 진짜 좋아요. 투 코리언스의 언덕에 올라 산에서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 치셨는데 오, 아주 좋은 취미 가지셨는데요.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또 가을 정취도 마음껏 즐길 수 있네요. 산에 가면 또 나무들이 내뿜는 공기 자체가 벌써 다르잖아요. 오늘도 가슴에 좋은 기운 가득 담고 오세요. 노우리님도 사연 주셨어요. 아이를 낳고 경력 단절로 지내며 이력서를 넣어도 계속 취업에 실패했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집 근처 식당에 취직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신나고 재미있더라고요. 오,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너무 좋고요. 첫 출근날 식당에서 나온 노래가 조용필의 바운스였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 초심을 잃지 말자는 마음이 항상 들어요. 후. 아니 저도요 노우리님 사연 들으니까 왠지 안심이 되고 마음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한다는 것 참 큰 행복이죠. 앞으로도 즐기면서 열심히 일하세요. 화이팅! 김화림님은요. 친했던 언니한테 50만 원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몇 번 말을 했는데 나중에 준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안 주는데 거기 신경 쓰느라 제가 더 지치네요. 그래서 그냥 잊기로 했어요. 물론 그 언니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네요. 이것 또한 세상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은하의 돌이키지 마 신청해요. 김아림님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 돈 물론 받으면 더 좋겠지만 계속 신경 쓰고 마음 안 좋고 힘들 바엔 차라리 있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참 사람도 잃어요. 그럼 우리 러블레터 가족들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까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러브레터 노래 따라 희로애락 임종우님 사연이에요. 이번 추석에 아이들이 펜션을 잡아서 같이 놀다 왔는데 올 3월에 결혼한 막내 며느리가 불렀던 노래가 장윤정의 어머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모두 신나서 노래를 부르지만 다들 노래 실력이 토토리 키재기로 고만고만한데 너무 잘 불러서 깜짝 놀랐습니다. 오, 우리 집안에도 드디어 가수가 생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연 주셨는데 아, 다 같이 명절에 펜션도 가고 노래도 부르고요. 참 다복한 가정인데요. 막내 며느님이 잘 불렀던 어머나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김재선님은요, 제가 딴 건 몰라도 머리숱 많은 것을 자부심으로 삼았는데 요즘 부쩍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면서 머리 위가 너무 많이 헐렁해졌습니다. 별로 스트레스 받는 일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카락이 쑥쑥 빠지니 기분도 다운되고 자신감도 사라지네요. 우리 집안에 대머리는 없는데 제가 1호가 될 것 같습니다. 서른도에 마음이 울적해서가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 근데 김재선님 원래 가을이 되면요 이 머리카락이 좀 빠지긴 해요. 근데 아하 그렇군요. 아니면 요즘 식단이 조금 바뀌었을까요? 단백질 위주로 조금 드시고 근데 요즘엔 탈모약도 있고요 탈모 샴푸도 있으니까 좀 더 신경 써서 관리하시면 훨씬 나아지실 거예요. 너무 의기소침하지 말고요. 지금부터 관리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종화님은요. 오늘도 남편은 삼척으로 낚시 갔습니다. 집안일엔 게으른 사람이 낚시 갈 땐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지런을 떠내요. 뜯어 말려 본들 별 소용이 없으니 기왕 가는 거 감성돔이나 많이 잡아오라고 했네요. 박상철의 항구의 남자 신청해 보아요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아이고 남편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 뭐 말씀대로 뜯어 말려 본들 뭐 하겠어요. 그렇죠?

차라리 반찬값이라도 아끼게 기왕 가는 거 물고기 많이 잡아오면 더 좋죠. 오늘 어복 있으셔서 감성도 많이 잡아오시면 좋겠네요. 송미연님 사연인데요. 신랑이랑 퇴직하고 나면 꼭 여유롭게 여행을 다니자고 약속했는데 드디어 그날이 다가옵니다. 일단 동해 쪽으로 갔다가 쭉 해안도로 타고 내려가서 부산까지 갔다가 전라도 쪽으로 넘어갔다가 충청도 거쳐서 서울로 돌아올 거예요. 호호. 해야 할 일도 없으니 특별히 일정도 짜지 않고 다니기로 했네요. 우리 부부 과연 언제 서울로 돌아올지 궁금해요. 김혜연의 서울대전 대구 부산 신청해요. 아니 근데 그야말로 전국 일주 하시는 거네요. 언제 돌아온다라는 일정도 안 짜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시는 여행 부럽습니다. 또 계절은 또 얼마나 좋아요. 이 좋은 가을에 멋진 여행하고 오세요. 그럼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같이 들어볼까요?

노래 따라 희로애락 러브레터 가족들 사연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엔 이민홍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가을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노래가 바로 김상희의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입니다. 우리 동네도 코스모스가 이쁘게 피어있어서 아침마다 산책하면 코스모스가 반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바람에 코스모스가 흔들리는 것을 한참 바라보는 것이 저는 참 좋습니다. 아셨는데 맞아요. 이런 가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노래가 바로 이 곡이죠.

0: 편지를 써서 보내준답니다. 오늘도 어제 사온 새 연필 깎으면서 러브레터 듣고 있답니다.
1: 아유, 박영선님. 그래요. 연필. 참 그 느낌 좋죠. 볼펜으로 쓰는 거랑 연필로 쓰는 거랑 확실히 느낌이 다른데요. 옛날에 공책에 연필로 필기했던 그 추억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0: 전성수님은요, 계절의 변화가 둔감하게 계절의 변화에 둔감하게 살아왔습니다. 먹고 살기 바쁘니 그저 덥다 춥다만 따졌는데 이제 일을 손에서 놓고 나니 비로소 계절의 변화를 감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신청합니다. 차중락의 사랑의 종말을 들려주실 수 있을지요? 아이고, 전성숙님, 들려드려야죠. 당연히요. 너무 바쁘면 그냥 1년이 통째로 휙휙 지나가서 계절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살죠. 근데 이제부터라도 여유롭게 가을을 만끽하시는 즐거움 많이 누리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청곡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볼게요.

토요일에 함께하는 노래따라 희로애락은요. 인생의 여러 순간 함께했던 여러분의 노래 보내주시면 됩니다. 러블레터 홈페이지 노래따라 희로애락 게시판에 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노래따라 희로애락에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고급 명란젓과 수면 건강식품 중에서 하나를

0: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올게요.
1: 보안이 걱정되시면 패스. 안전이 불안하시면 패스. 관리가 어려우시면 패스. 보안, 안전, 관리까지 걱정 말고 패스. 패스. 패스. 대한민국 K보안 출입관리 패스본. 패스. 패스. 패스본.
2: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까지 투명 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반드시 다른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하셔야 하는데요. 투명 페트병 버릴 때는 꼭 비우고 헹구고 떼고 찌그러뜨리고 닫기를 기억해주세요. 우리 동네 품목별 분리배출 요일을 꼭 확인하시고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도 실천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자원순환의 한걸음. 우리 모두 함께해 주실 거죠? 이 캠페인은 자원순환 선도도시 대구광역시와 함께합니다.
3: 쇼리실라!

0: 내게 좋다.
1: 경기 도민은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주현미의 러브레터 10월 3일 토요일. 오늘 준비한 마지막 곡은 임기훈의 당신과 만난 이날입니다. 연휴의 한가로움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도 행복한 마음으로 여러분 기다릴게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0: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서인지 돌발 구간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한남부터 정체 심합니다. 이후로 입장에서 천안 호두휴게소 사이 정체가 특히 심합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 양산 부근 사고는 처리가 마무리됐지만 부근으로 정체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금후분기점에서 칠곡분기점 사이 로 정체입니다. 그로도 상서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신탄진 사이와 또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기흥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이 기흥에서 수원 사이 정체가 더 심해져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더 가서는 안산 일대와 또 마성터널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마성터널 부근 4차로에도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군자 분기점 진출램프 1, 2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1: 우리의 아침 하실래요?
2: 우리의 아침 하고 가야지.
1: 여유롭거나 바쁘거나 매일 오전 7시엔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3: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웰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지팍 박명수입니다. 윤지현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저 이탈리아어 배우고 있어요. 언제서 먹을지 몰라도 그냥 재밌어요. 예, 재미로. 지팍도 뭐 배우시는 거 있나요? 본조르노 그라지에. 예, 왜 쓸데가 없겠습니까? 이민을 갈 수도 있고, 이민은 좀 이태리의 사유를 볼 수도 있고, 사람이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꾸준히 해보세요. 예, 저도 늘 배웁니다. 예, 피아노, 작곡, 디제잉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예, 만능 엔터테이너 박명수 좀 많이 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박명수의 라디오쇼 토요일 순서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동률의 노래로 시작해볼게요. 황금 가면.

0: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쇼. 아이고, 벌써 10월이에요, 여러분들. 아, 10월 잠깐, 예, 좀 이렇게 바쁘게 지나가면 이제, 아, 성탄절이 옵니다, 여러분. 아, 큰일 났어요. 진짜. 아, 정신 바짝 차리고 10월, 11월, 12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토요일, 예, 볼륨을 조금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연을 많이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보내주신 사연들. 혹시 내 사연이 소개가 되는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에는 주말에 퀴즈도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시고 선물 5종 세트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후에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0: 뭐니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 봐요.
4: 푹 잤다.
3: 은정 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 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 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7: 아니 분노 깜짝 입었구나. 안착 편하니까 안착 팬티 엉덩이 내착.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1: 한국간재단 이사장 병관수입니다. 매년 10월 20일은 간의 날입니다. 간암은 소리 없이 자라.

0: 때문에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간염이나 간경화가 있으시면 6개월마다 혈액 검사와 간 초음파 두 가지 검사를 꼭 받으세요. 꾸준한 검사가 간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신서보님이 주셨습니다. 명수형, 제가 어디 가도 형은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 오래 방송해 주세요라고 하셨는데요. 어딜 가요? 어딜 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 곧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어딜 가신다는 겁니까? 여러분이 계셔야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원 플러스 원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제 옆에 딱 붙어 계시고 어디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볼륨만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최덕자님이 주셨습니다. 덕자야! 예예, 예전에 우리 엄마가 할머니가 불렀던 기억이 나요. 예. 자, 오늘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빨래 두 번 돌리고 헬스장 갔다가 라디오쇼 출석한 67세 애청자입니다. 칭찬해 주세요. 아, 저기 어머님 좀 더 주무시지 모르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예. 너무너무 부지런하십니다. 예. 빨래 두 번 돌리고 헬스장까지 가실 정도면 예. 건강하게 저 100세 이상 사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아, 대견하세요. 아이고. 7288님 주셨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해외여행 예약해 놓은 거 전부 취소했는데 숙소만 빼먹은 거예요. 피 같은 내 돈 90만 원 날렸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아이고, 정신 좀 바짝 차리셔야죠. 어떻게 그것만 빼먹고 취소합니까? 90만 원 날렸네요. 이게 진짜 조금만 정신 차리면은 이런 일이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좀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영훈님 주셨어요. 정형외과 4인실에 입원했는데 제가 막내예요. 큰 언니는 허리 압박 골절, 둘째 언니는 고관절 수술, 셋째 언니는 인공관절, 저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병실에서 저는 환자가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예. 811호 언니들 건강하세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저 친자매는 아니죠? 친자매는 아니고 이제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죠. 아, 4인실에 이번에도 예, 불편하겠다. 진짜 언니들이 다 계셔가지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친해지고 그러면 또 좋은 관계로 또 유지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언니들이 또 의외로 또 좋은 언니들이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대신에 이제 큰 언니들이 뭐 먹을 것 같은 거 들어오면 나눠줄 거 아니에요. 얘들아, 니들도 먹어라 그러면서. 811호 언니들 빨리 완쾌하시고요. 김연숙님 주셨습니다. 20년 전 주택 살 때 생각이 가끔 납니다. 옥상에 대야 하나 놓고 애들은 물놀이하고 어른들은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밤새도록 수다 떨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40대였는데 아,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네요. 20년 전이고 40대면 지금 60이 넘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예. 아, 그때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예. 돌아갈래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젊을 때니까 더 재밌게 노시기 바랍니다. 김진님이 주셨어요. 조카 셋 데리고 순환자원 홍보관에 다녀왔습니다. 들어올 땐 시큰둥하더니 나갈 땐 이것저것 질문하느라 바쁘더라고요. 내가 버린 쓰레기가 어떻게 자원이 돼서 우리 곁으로 돌아오는지 잘 배우고 갑니다. 강추해요. 이런 데는 참 교육적으로도 잘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예, 진짜 우리가 버린 것들이 다시 자원이 돼서 돌아오니까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되고 환경을 또 보호하는 의미에서 예, 이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순환자원 홍보관 여러분들도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유나의 노래 듣겠습니다. 오르트 구름.

김태경님이 주셨습니다. 삶은 계란 두 개에 올리브유 뿌려서 먹다가 매운 게 땡겨서 라면 두 개 끓이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번 생에는 행복한 돼지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야, 삶은 계란 두 개에 올리브유 뿌려서 먹다가 매운 게 땡겨서 라면 두 개 끓였다고요? 아이고, 차라리 전부 다 라면을 먹지. 그러면 계란이라도 안 먹을 텐데. 예, 그래요. 예, 꼭 그렇게 돼요. 예, 피자 먹다 보면은, 피자 막 먹다 보면은, 아, 막 김치 땡겨가지고 막 김치라면 또 끓인다? 예, 그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7573님 주셨어요. 뒤늦게 한글 공부 시작하고, 얼마 전 처음으로 본인 이름을 쓴 우리 엄마. 아이고, 한글을 모르셨구나. 요즘 밖에 나가면 간판 읽는 재미에 빠져 계신답니다. 숙자 씨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해주세요. 한글을 모를 정도면은 참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학교를 못 다녔다는 얘기니까. 예, 그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고, 그런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밥이라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그 고생, 너무너무 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 그때를 우리 이겨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당당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늦게라도 잘하셨습니다. 568 하나님, 딸이랑 파스타 먹으러 갔는데 SNS에 올릴 사진 찍어야 한다며 음식 앞에 두고 못 먹게 해서 힘들어 죽겠습니다. 음식은 식기 전에 먹어야 제맛인데 그래도 기다려주는 게 맞겠죠? 유행이잖아요, 유행이잖아요. 왜 내가 삼시세끼 먹은 걸 왜 올리냐, 왜 남들한테 알리냐고. 근데 어떻게 유행이라는데, 찍어야지. 예, 그래요. 잠깐 좀 찍게 냅두세요. 예. K-Will의 노래입니다. 이러지 마, 제발.

장태숙님이 주셨습니다. 조카한테 카드 주면서 이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사 그랬더니 카드 알림 문자가 계속 오네요. 지금이라도 회수할까요? 문자를 보내세요. 적당히 해라. 8450님 AI한테 복권 1등 번호 물어봤는데 5만 5천 원 당첨됐어요. 대박이죠? 야, 대박이. 야, 그래도 저기 유료로 끄는 값 한다. 두 달치 벌었네. 예. 2647님 결혼하고 처음 시댁 가는 길인데 명성 목소리 들으며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곧 10월도 입성입니다. 두둥. 예, 뭐 시댁이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요즘은 뭐 진짜 뭐 시집살이를 시켜, 뭐 설거지를 시켜,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보통은 많이 나가서 사 먹잖아요. 저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막 고생하고 막 그런 것보다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사 드시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경기도 살 수 있으니까 예, 참고하세요. 배은환님 주셨습니다. 해병대 간 아들이 첫 휴가를 나온대요. 무려 15박 16일. 와, 집에서는 계란 후라이도 혼자 못했는데 휴가 나오면 취사병 하며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겠다고 하네요. 기대됩니다. 보통 이게 저 해병대 군대에서는 밥할 때 사보로 막 하는데, 예, 그러면 집에서 사보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아무튼 뭐, 예. 그래도 이제 해본 게 요리니까, 예. 뭔가라도 좀 할 줄 알겠죠? 예. 한번 맛을 한번, 저도 그 맛이 좀 궁금하네요. 그 맛 보신 다음에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지의 노래예요. 링귀니.

안녕? 오늘도 제가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 여러분의 찐친이 되어드릴게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4: 자,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2부에도 여러분들의 사연과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볼륨만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352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외모에 1도 관심 없던 아들이 대학생 되더니 자꾸 화장품을 사요. 사람처럼 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잔소리할 땐 듣지도 않더니 역시 때 되면 다 하게 되나 봐요. 그렇죠. 이제 때가 되고 하면 또 이렇게 혈기 왕성하고 하면 예 혈기가 예, 떨어지고 예, 왕성하지 않으면 뭐 그런 거에 관심 없. 저도 그래요. 저도 그냥 막 하고 다녔는데 혈기 왕성한 그런 젊은 나이에는 당연히 외모에 신경 쓰면서 또 이성을 만나게 되니까 당연히 또 관리하게 되겠죠. 그거는 아, 상당히 아, 정상적인 행위입니다. 예. 정승원님이 주셨습니다. 초딩 딸이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아빠 대체 이런 걸 왜 해야 돼? 묻길래 계산할 줄 알아야 마트 가서 물건 살 거 아니냐? 이랬더니 그냥 카드 내면 되잖아 이러네요. 잔머리 하나는 천재예요. 그러니까 예 탄젠트 코사인 이건 거 미분적분을 왜 배워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그 써먹어? 우리 써먹어요? 아, 우리 써먹어? 그럼 왜 가르쳐? 그러나 다 이유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십 년째 배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써먹으려고 배우는 게 아니고 이제 머리를 더 잘 돌아가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도 모르겠습니다. 안 해가지고 예. 저는 합집합 교집합에서 놨어요. 합집합 교집합까지는 이해가 되더라고.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493 하나님 기다리고 기다리던 쭈꾸미 낚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다 위에 낚싯대 던질 때 느껴지는 묵직함. 언제 입질이 올지 모르는 설렘, 짜릿한 손맛, 올해 첫 쭈꾸미 잡으면 집합 드릴게요. 아, 이게 좀 잡히는 쭈꾸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이게 의외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입질이 오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잡아가지고 이제 그 앞에 가게가 있거든요. 그 앞에 가서 샤브샤브로 이렇게 드시면 기가 막힙니다. 예, 그 잡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가족끼리 가면 너무 재밌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서해안 쪽에 좀 이렇게 하는 곳이 있거든요. 한번 다녀오세요. 제가 해본 입장에서 정말 재밌습니다. 예. 3588님이 주셨습니다. 매일 뭐 해먹을지 고민인 자취 12년차 남성입니다. 집하기 메뉴 하나 추천해주세요. 저는 제육볶음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제육볶음. 예, 제육볶음 살로만. 난 비계가 싫어하거든. 살로 해가지고 제육볶음 드시면 제육볶음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 밥? 예, 콜. 아, 요즘은 진짜 마트에 가면 뭐 제육볶음, 양념 뭐 다 있잖아. 거기다가 약간 맛이 조금 싱거우면은 뭐 거기다 좀 뭐 간장을 섞는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하면은 집에 해먹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예, 맛있게 좀 해서 잡수시고. 5328님 친구가 집합 심을 봤는데 생각한 것보다 더 고급지고 잘생기고 연예인 아우라 뿜뿜이었대요. 예, 저도 집합 실물 영접하고 싶네요. 죄송한데 다른 사람 보신 것 같은데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저 그렇지 않거든요. 예, 더 고급지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잘못 봤네. 잘못 봤어. 아니면 100m 저기 앞에서 봤구나.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지. 예, 말씀이라도 감사합니다. 태양의 노래예요. 나만 바라보아.

6246님이 주셨어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명송 에티오피아 여행기 2학년 아이들한테 보여주며 수업을 했는데 정말 유익했습니다. 명송을 비롯해 고생하신 출연자분들과 제작진분들에게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덕분에 알찬 세계문화 수업이 됐어요. 다음 여행도 기대할게요. 그 에티오피아와 또 그 모로코 갔다 왔는데 아 이젠 못 갑니다. 알고는 못 가겠어. 알고는 못 가겠어. 진짜 예, 모르고 갔지. 알고는 못 갑니다. 예, 그렇게 따라하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 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면 괜찮은데 저희는 녹화하니까 예, 했지만 상당히 힘들었어요. 예, 그건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짓말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러나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즐거우시면 전 그걸로 만족합니다. 예, 열심히 한 거니까요. 금숙님이 주셨습니다. 금숙님. 저 어제 정년퇴직해서 25년 만에 자유인이 된 첫날입니다. 뭐라고 노래할지 몰라서 아침부터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누워서 뒹굴거리고 있어요. 아이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예, 정년퇴직이라는 게 참 25년 다니셨구나. 와 대단하시네. 나 35년인데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만둬야 돼 지금? 나는 개그맨이 35년 됐는데 그만해야 되나? 아 밖에도 더 하래요. 예예 더 해 먹어야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예 황동일님이 주셨습니다. 요즘 꽃게가 제철이라길래 먹으러 가는 길입니다. 특히 숯꽃게가 살이 꽉 찼대요. 집학도 제철 음식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부럽다 진짜. 아이, 꽃게 먹으러 가고 진짜 부럽다. 예. 맛있게 드세요. 저 대신에 맛있게 드세요. 예. 나도 기회 되면 먹으러 가야지. 예. 이수연의 노래입니다. 푸른 산호초.

0: 자, 이쯤에서 주말에 퀴즈 나갑니다.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1: 이분 오랜만인데요.
0: 누구요?
2: 네, 안녕하세요. 이에요. 네, 반갑습니다. 백수 씨.
0: 알겠습니다.
1: 예.
0: 아, 지금 네. 어떻게 지금 축구 협회는 지금 잘 지금 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축구는 말이죠. 네, 예. 할 말은 네, 굉장히 많지만 네, 하지 않겠습니다. 뭐 논란이 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한국 축구는 네, 많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아니, 이게
1: 어, 잘하신다.
0: 잠깐만요. 일단 선물로
1: 예.
0: 휘낭시의 세트 하나 좀
1: 오,
0: 드릴게요.
1: 좋아요.
0: 예. 아, 네. 아, 재밌다. 예, 솔직히 비싸지 않은데 톤이 좀 재밌어요. 자, 누굴 따라한 걸까요? 예, 오랜만에. 1번 신구, 2번 신봉선, 3번 신문선, 4번 신신애. 세상은 유지경, 유지경 사이드. 자, 신구, 신봉선, 신문선, 신신애.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분 뽑아서 랜덤 선물 5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현상의 노래예요. 시간과 흔적.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7: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6: 주방 싱크대도.
7: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6: 어디로?
7: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8: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디지털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원양식 불고기,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오크우드 여의도 파크 서울에서 1박 숙박권, 생활의 가치를 위한 뮤센에서 제로터치 밀대 걸레 세트, 매일 만들어 신선한 연두네 방앗간에서 국산 참기름 들기름 세트, 맛으로 웃겨주는 밥해랑에서 곱창대창 주물럭, 매운 거 먹고 후아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해운대 랜드마크 부산 엑스더스카이 100에서 전망대 입장권, 100% 무첨가 당근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구자 당근주스, 산소카페 청송군에서 청송 황금진 사과 선물 세트, 한국 A&D에서 최신형 가정용 디지털 혈압계, 차원이 다른 고소함 이장님 과자점에서 우리콩 참두부 과자, 건강 큐레이터 뉴트리바이브에서 유기농 호박씨 오일,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를 드립니다. 자, 퀴즈 정답은요 3번 신문선이었습니다. 예, 신문선 선생님 캐릭터가 워낙 재미있고 축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예, 축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박명수의 라디오쇼 토요일 순서, 예, 오늘이 개천절이죠. 예, 개천절을 맞이해서, 예, 오늘 아주 좋은 날이니까요 즐겁게. 예.

기상청보입니다. 3일간 이어지는 연휴 중 오늘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아침 일찍부터 정체가 심했습니다. 다만 점심시간을 앞두고 정체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곳곳으로 사고 구간이 많은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미사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남춘천에서 북방 1터널 사이로 정체 심한데 이 사이 춘천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후로도 동홍천에서 홍천휴게소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부산 포항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남포항요금소 부근 4차로에서도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신월여의 지하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월기점 2km 지점을 앞두고도 사고가 났는데요.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가양대교부터 정체 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저 이봉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

안녕하세요. 10월 3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임백천의 백뮤직 DJ천입니다. 집에 아이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참 천하태평이다. 나도 너처럼 속 좀 편해봤으면 좋겠어. 늘 유쾌하고 걱정도 없어 보여서 부러워서 하는 말이죠. 실제로

또 그런 사람들은 걱정이나 스트레스를 오래 담아두지 않죠. 싫은 게 있으면 싫다고 하고 안 될 것 같은 일은 안 합니다. 반면에 자기한테 엄격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속에 응어리가 쌓여있을 확률이 높죠. 내가 좀 참으면 되지. 아유,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러니까 늘 편할 날이 없는 거죠. 뭐가 가득 들어찬 곳에는 한 줄기 햇살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불안과 잡념이 꽉 차 있으면 좋은 일이 들어올 자리도 없습니다. 오늘은요, 일단 다 비우고 가보죠.

오늘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은 최유리 씨가 신청하신 U2의 Beautiful Day였습니다. 지난달에 결성 50주년을 맞은 밴드죠. 이 반세기 동안 멤버 교체 없이 함께해온 대단한 밴드입니다. 올해 초에 그 변함없이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은 새 싱글도

0: 나오고요. 뭐 정규 앨범까지 곧 나올 예정이래요.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노래인데 이게 모든 여건이 다 좋아서가 아니고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쓰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운도 없고 사랑도 끝났어요. 하지만 이 아름다운 날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세요. 나한테 없는 것에 매달리지 말고 나한테 있는 걸 봐요. 네. 이렇게 노래합니다. 눈을 뜨고 숨쉬고 있는 이 순간이 아름다운 날이라고 노래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위로송입니다. 9988님 12시가 기다려지는 방송 백뮤직 잘 듣고 있습니다. 오전에 아들한테 전화로 언성을 높였는데 저녁에 대전에서 온다고 하네요. 오면 토닥토닥 해줘야겠습니다. 아유 쓰담쓰담까지 해주세요. 근데 이제 보면은 마음은 그런데 아이고 왜 왔냐? 평생 안 볼 것 같으니 그렇게 되잖아요. 쓰담쓰담까지 해주세요. 김종희 씨 매일매일 듣는데 오늘 처음 녹화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종희 씨 반갑습니다. 앞으로 심심할 때나 뭐 위로가 필요할 때나 좋은 일 있거나 아무 때나 시간 될 때 오세요. DJ 천이는 항상 12시부터 2시까지 여기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다 보내주세요. 문자나 콩 편하신 쪽으로 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잠시 광고 들어주세요.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폐업,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4: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5: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6: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경기 도우미는 자동 가입. 경기 기후 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 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느낌이 참 좋은 노래 두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For the Cause, 미국 R&B 그룹인데요. 가족 그룹입니다. For the Cause가 리메이크한 Stand By Me.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을 했어요. 원곡은 베니 킹의 명곡이죠. 이어서 루더 반드로스의 Never Too Much. 뭐 유명 가수의 백킹 보컬 그리고 작곡가로 활동하다가 이 노래로 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사랑에 푹 빠진 남자의 벅찬 감정이 담겼죠. 당신하고는 입맞춤을 아무리 많이 해도 포옹을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6596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택배 아저씨가 타더라고요. 뭐라고 하시길래 인사하는 줄 알고 저도 끄떡했는데 통화하는 거였어요. 민망해서 웃었네요. 아, 뭐 인사하면 좋죠. 5765님 매일 다닌 식당이 폐업한다네요. 지난주에 마지막 점심 먹고 왔어요. 그동안 맛있는 음식 해주신 사장님 덕분에 행복한 점심시간 보냈습니다. 어디서든 행복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어요. 아유, 그동안에 참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정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마지막으로 가셨었군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미국의 리드맨 블루스 소울 디스코 그룹 샬라마의 노래 8770님이 청하셨네요. Second Time Around라는 노래입니다. 과거의 상처 때문에 사랑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두 번째 사랑은 다를 거야. 훨씬 더 좋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열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노래예요. 샬라마 Second Time Around.

뛰는 노래, 통통 튀는 노래 지금 계속 나가고 있어요. 살라마의 Second Time Around에 이어진 미국의 재즈 피아니스트고 싱어송라이터인 패트리스 루센이 노래한 Forget Me Not 듣고 왔어요. 물망초죠.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눈물 대신에 아주 펑키한 리듬으로 이별합니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 날 기억해줘. 잊지 말라고. 나중에 이제 윌 스미스의 그 Man in Black을 포함해서 많은 곡들의 샘플링 된 곡으로도 유명해집니다. 요즘에는 문자의 대답도 문장이 아니라 뭐 자음 하나 혹은 이모티콘으로 답하는 시대입니다만 그래도 가끔은 만연체로 얘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 얘기 이 시간에 꺼내주세요. 여러분들이 주신 긴 사연에 DJ 천이가 좋은 노래와 선물을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는 코너입니다.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자, 오늘은 김연숙 씨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보 여보, 나가서 좀 걸을까? 새벽 6시야. 아우, 날씨 좋다. 나가자. 잠결에 들리는 남편 목소리에 귀찮기는 해도 알았다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어젯밤에 5시간밖에 못 잤지만 모자 푹 눌러 쓰고 현관을 박차고 나가니까 기분이 좋아집니다. 나오길 잘한 것 같아. 아우, 이제 몸이 좀 풀리네. 산책로를 따라 걷는데 소래포구까지 바닷물이 가득 들어와 있습니다. 백옷으로 가는 다리를 건너는데 해가 떠오르더군요. 아침 햇살이 바다를 비추는데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가던 남편이 말합니다. 안 보해, 그만 찍어. 사진을 보여줬더니 어우, 윤슬이 예쁘긴 하네 합니다. 몇 걸음 걷다가 길가 벤치에 앉으니 바다 건너에 높은 건물이 삐죽삐죽 솟아있는 송도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남편이 피땀 흘려가며 일하던 호텔 건물도 보이더군요. 아, 그때 정말 일 많았어. 호텔이라는 데가 쉴 새가 없더라고. 냉장고 수리만 수백 대는 한 것 같아. 바다 건너 바라보는 남편의 눈빛이 과거로 향해 있습니다. 당시 남편은 집에서 송도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했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미끄러지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고생을 사서 했지. 편하게 차를 타라고 해도 남편은 고집을 꺾지 않았죠. 아마 차비라도 아끼려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다쳤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러고 보니까 남편하고 저 결혼 후 36년간 참 열심히 살았네요. 덕분에 집 대출금도 다 갚고 큰 부자는 아니어도 빚 없이 남들 사는 만큼 살고 있습니다. 고생담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다 지나온 세월이 만들어준 여유겠죠. 말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먼저 몸을 일으키며 손을 내밉니다. 여보, 이제 슬슬 들어갈까? 그 손을 잡고 일어서는데 굳이 무슨 말을 더 보태지 않아도 마음이 넉넉해졌습니다. 36년을 함께 걸어온 사람과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아침 바다를 보고 돌아가는 것, 그거면 충분히 행복한 거 아닐까요?

김연숙 씨가 보내신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사연에 이어서 노래 들었어요. The Two of Us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재즈 피아니스트 램지 루이스하고요. 재즈 팝 보컬리스트 낸시 윌슨. 이 두 재즈인들이 의기투합해서 나온 곡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있고 사랑에도 마음을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둘은 사랑을 믿고 우리가 꿈꾸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요라는 아주 정겨운 가사입니다. 김현숙 씨 부부의 아침 산책길을 DJ 천이가 뒤에서 따라다닌 느낌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저녁 놀진 바다는 많이 봤는데 아침 바다 본 기억은 별로 없네요. 꼭 한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2인 1조로 즐겁게 사시길 바라고요. 이 윤술처럼 반짝반짝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김현숙 씨한테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사연 쓰고 따블로 갑니다. 참여하세요. 저희 임백천의 백뮤직 홈페이지에 오시면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곳에 사연을 남기시면 됩니다. 긴 사연도 좋아요. 신청곡 남기셔도 좋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일부에 노래와 선물까지 따블로 얹어서 배달하겠습니다. 이승석 씨가 저는 올드팝으로 영어 공부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곳 선곡표가 큰 도움이 되네요 하면서 Sea of Heartbreak 신청합니다. 포코 노래로 하셨어요. 이 노래는 포코 버전도 있고.

다른 가수 버전도 있죠. 1446님도 청하셨네요. 미국의 컨트리 락 밴드죠. 포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상심의 바다를 표류하는 그 사람의 얘기입니다. 당신 품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날 구해주세요. 나한테 와달라고요 하는 노래입니다.

퍼커의 Sea of Heartbreak에 이어서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로비 듀프리가 노래한 Still Away 듣고 왔어요. 속 시끄러운 곳에서 벗어나서 둘만의 오붓하고 비밀스러운 장소로 도망치자고 하는 아주 로맨틱한 일탈송입니다. 우리 둘이 몰래 빠져나가 볼까? 오늘 밤에? 네, 그런 노래예요. 9249님, 남편이 지난번에 먹은 호두 찰식빵이 맛있었다고 그래서 버스 타고 빵집 찾아가서 사다 놨어요. 오, 남편 좋아하시겠네요. 그런데 반전이 어떤 어르신께서 며느리가 그 빵을 좋아한다고 사러 오셨더라고요. 저보다 더 먼 곳에서 오셨던데 정말 찐사랑입니다. 이야, 며느리가 그 어르신한테 정말 잘하는 며느리 같습니다. 좋네요. 그렇게 서로 사랑을 베풀고. 이어지는 노래입니다. 원래 이 곡이 에어로스미스의 노래인데요. 이 런 DMC가 원곡의 기타 리프를 살리고 그 위에 랩을 얹었습니다. 702호님이 청하신 Walk This Way 준비되어 있어요. 힙합의 전설이죠. 런 DMC. 락의 거장 에어로스미스의 음악과 힙합이 손을 잡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거죠. 뮤직비디오 보면 그 런 DMC하고 에어로스미스가 벽을 사이에 두고 노래하면서 티격태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에어로스미스의 보컬이죠. 스티븐 타일러가 마이크 스탠드로 벽을 부숴요. 그리고 무대에서 함께 춤추며 노래합니다. 702호님의 신청곡이죠. 에어로스미스의 음악 런 DMC의 Walk This Way.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1: 푹 잤다.
0: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3: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0: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4: 토요일 인백천의 백미지 1부 마칠 시간 됐네요. 자, 1부 끝곡은 강정림 씨가 청하신 미스 아메리카 출신의 가수고 배우죠. 바나사 윌리엄스의 Colors of the Wind예요.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의 OST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비빔밥 코너가 이어집니다. I'll be coming back.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철교 아래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여의도 일대로 정체가 무척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북천안에서 주감휴게소 사이 정체가 58km나 되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토평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선운산 부근에서 사고가 나면서 1,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됐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7원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부근으로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으로 도동 분기점 진입램프 1,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전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이나들목 지날 수 없는데요. 803 나들목을 이용해서 우회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입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바로 그 시간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해피타임. 매일 저녁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그리고 저 이슬기가 함께합니다. 우리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언제?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5: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영.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나비야 어려워. 네가 다 해.
1: 아 형도 가수잖아. 여러분 임백천의 백뮤직 많이 사랑해 주세요.

0: 10월 3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2부 첫 곡 듣고 왔습니다. 윤석열 씨가 청하신 알버트 하몬드의 For the Peace of All Mankind였어요. 진짜 팝송 맛집이네요. 잊고 있었던 팝을 잘 틀어주셔서 추억에 잠길 때가 많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청하셨죠. 이 알버트 하몬드는 영국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뭐 세계 평화나 인류애 같은 거창한 주제를 얘기하는 노래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만나서 하룻밤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인 줄 알았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주일 지났는데 더 생각나요. 근데 연락처도 없어요. 그래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남자의 노래예요. 제발 떠나줘요. 내 마음속에서 떠나버리라고요. 모든 걸 예전처럼 되돌려주세요. 내 마음에서 사라져버려. 그런 노래입니다. 자, 인백션의 백뮤직 토요일 2부에는 비빔밥 코너로 함께합니다. 평일에 미처 틀지 못해서 쌓여있는 신청곡이 많잖아요. 오늘 빚잔치 하는 거예요. 우선 참여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네이티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급발진 잡는 지인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립니다. 모바일 쿠폰 선물 많죠. 도넛,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편의점 상품권, 우유 식빵을 비롯한 선물 많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갑니다.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0: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1: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4: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6: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7: 위제로
6: 과식계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7: 위제로
6: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7: 위제로
4: 소화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8: 이야.

0: 좋다.
1: 저 23년생 아이오닉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요즘은 여름옷과 가을옷이 공존하는 시기죠. 누구는 아직 팔이 훤히 드러난 반소매고요. 누구는 벌써 폭신한 후드티를 개시했죠. 이 시간엔 그렇게 다양한 신청곡을 모았습니다. 계절감도 분위기도 다르지만 잘 어울리죠. 그래서 비빔밥. 다양한 분들이 주신 다양한 노래들을 한데 모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비빔밥입니다. 매주 토요일 2부 코너예요. 첫 번째 노래는 신동성 씨 신청곡입니다.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는 이 노래 듣고 싶어요 하면서 어쇼의 You Remind Me 청하셨어요. 뭔가를 상기시켜준다고 하는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옛 여친입니다. 마음에 쏙 드는 여성을 만났는데 자꾸만 그 옛 여자친구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연애를 시작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그 옛 여친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가 싫은 게 아니야. 근데 너 볼 때마다 그 사람이 생각나. 웃는 모습까지 똑같다고. 유용혁 씨는요. 이젠 전력으로 점프 한번 하면 허리랑 발목이 아픕니다. 그래도 마음만은 폴짝폴짝 뛰겠습니다. 가이의 Groove Me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힙합의 묵직한 드럼 비트에 부드러운 리듬 앤 블루스 멜로디를 얹었다고나 할까요? 이 리듬은 힙합처럼 흥겹고요. 한편으론 R&B처럼 부드러운 음악 장르가 뉴 잭 스윙이죠. 그러니까 뉴 잭 스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프로듀서 테디 라일리가 이끌었던 팀입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0: 매력적인 상대한테 같이 춤추자, 사랑하게 해줘, 이렇게 유혹하는 노래예요. 같이 둠칫둠칫하게 되는 노래예요. 이어서 김미진 씨가 자넷 잭슨 리듬 네이션 청하셨어요. 잭슨 패밀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막내죠. 자넷 잭슨을 마이클 잭슨의 여동생이 아니라 세계적인 팝스타로 확실하게 자리 잡게 한 노래입니다. 뭐 인종이나 성별, 나이 차이를 넘어서 음악과 춤으로 하나가 되는 바로 리듬 네이션, 음악의 왕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아,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냐? 그럼 같이 노래해, 뭉치면 해낼 수 있다고, 라는 노래예요.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1: 야, I ain't seen you in a minute.

0: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백뮤직
1: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백뮤직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백뮤직 듣고 싶다 싶다 임백천 백뮤직 한번 들으면 헤어나올 수 없는 방송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힘찬 음악 세 곡 듣고 왔습니다. 자넷 잭슨, 리듬 네이션, 가이의 그룹 미, 어셔, You Remind Me 였습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청해 주시니까 굳이 내가 신청 안 해도 알아서 틀어주시던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도 좋은 노래 앞에 내 이름이 같이 나오면 느낌이 다르거든요. 분위기가 튀지 않을까? 이거 너무 옛날 노래인데 혹은 아 이거 너무 최신 노래 아니야? 이거 좀 시끄러운 노래인데 아 이거 너무 처지지 않아?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보내세요. 저희가 잘 배치해서 틀겠습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토요일 2부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작정하고 방출하는 코너 비빔밥 코너입니다. 김장세씨가 로버의 I love you to want me 청하셨어요. 가슴이 촉촉해지는 명곡이죠. 제목이 참 솔직하고 애틋합니다. 당신이 나를 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짝사랑은 아니고요. 둘이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서로 마음은 있는데 상대방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감정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원하는 만큼 당신도 날 원한다는 걸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죠. 김지은 씨는 일하면서 잠깐 들어요. 신청곡 처음인데 꼭

들려주세요 하면서 도리스데이의 캐세라세라 청하셨어요. 만능 엔터테이너예요. 50, 60년대 영화배우였고 가수했죠. 도리스데이가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에 출연해서 부른 노래입니다. 스페인어예요. 캐세라세라. 근데 스페인어 문법에 맞는 정식 표현은 아니랍니다. 노래에 맞춰서 축약된 표현이죠. 뭐가 되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이런 의미예요. 어린 소녀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나 커서 뭐가 될까? 예뻐질까? 부자는 될까? 엄마가 대답합니다. 일어날 일은 어떻게든 일어나게 돼. 미래는 우리가 알 수 없단다. 우리가 앞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 그런 얘기겠죠. 이번에는 1440님하고 오종민 씨가 톰 존스의 딜라일라 청하셨죠. 뭐 영국의 살아있는 거장이죠. 톰 존스. 이 곡에 아주 드라마틱한 서사가 있어요. 이 딜라일라라는 여성을 사랑하는 남성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여성 집 근처 지나가다가 창문을 통해서 딜라일라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봐요.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그 남자가 딜라일라를 찾아가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비극이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수 조용남 씨가 번안해서 불렀는데요. 그때 음색하고도 조용남 씨가 잘 어울렸어요. 자, 세 곡 이어듣습니다. Lobo, I Love You To Want Me, Doris Day, 캐세라세라, Tom Jones, Delilah.

노래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Tom Jones, Delilah, Doris Day, Que Sera Sera, Lobo, I Love You Too and Me 세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목 씨 차례예요. Case and the Sunshine Band의 Shake Your Booty. 1970년대 중후반이죠. 디스코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밴드예요. 제목부터가 엉덩이 흔들어 이건데요. 공연장에서 절대 일어나지 않고 춤도 추지 않는 관객들을 보고 만들었대요. 저 사람들도 춤추게 하는 노래를 만들고야 말겠어. 이렇게 해서 나온 노래예요. 고민은 잠시 접어두고 음악에 몸을 맡기라는 유쾌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구문서 씨가 리니어의 Sending All My Love 청하셨어요. 리니어는 미국 그룹입니다. 신나는 댄스곡의 옷을 입은 이별 노래예요. 흔히 말하는 울면서 춤추게 만드는 눈물의 댄스곡입니다.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내 모든 사랑을 당신한테 보냅니다.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렇게 노래해요. 이어서 박경용 씨, 백디 신나는 팝송 한 곡 틀어주세요. 백인 백인 하는 노래 있던데 신청합니다. 이선웅 씨가 인백션의 백뮤직 청취자가 사랑하는 뮤지션 백인이면 백인 이거 들어야죠? 하셨죠. 박경용 씨하고 이선웅 씨가 마네스킨의 백인 청하셨어요. 이탈리아 밴드입니다. 멤버들 나이가 젊어요. 2000년생, 1999년생입니다. 2021년에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서 이탈리아 대표로 참가해서 우승을 합니다. 그때부터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죠. 이 노래는 유명해지기 한참 전에 부른 노래예요. 원곡은 미국 밴드 Four Seasons가 부른 1960년대 노래예요. 이 곡을 이탈리아 오디션 프로에서 불렀는데 나중에 유명해지고 난 다음에 역주행 바람이 붑니다. 연인이 떠날까봐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비는 노래예요. 나도 당신이 원하는 남자가 되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기회를 줘요. 이렇게 빕니다 라는 노래. Case in the Sunshine Band, Shake Your Booty, 리니어의 Sending All My Love, 마네스킨의 Back In,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2: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1: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3: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1: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4: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5: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6: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7: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9: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10: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1: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8: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3: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6: 10월 3일 토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마칠 시간 됐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글스의 명곡을 리듬 앤 블루스로 재해석했죠. 미국의 여성 R&B 그룹 브라운스톤이 노래합니다. I can't tell you why.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일요일 낮 12시에 다시 만나주세요. I'll be back. What I would do without you.

짧은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 첫날 고속도로 지방 방향으로 정체가 긴 구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쪽 덕소산패 부근에서 서종까지 14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동산 2터널에서 화촌 7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내촌에서는 6km 구간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리고요. 이후 입장에서 천안호두유계소 쪽으로 29km 구간 정체입니다. 이 구간만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 옥산휴게소 부근에서 주감휴게소 쪽으로도 길게 밀리고 상서하이패스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남부권에선 경주에서 밀리고요. 남해고속도로 부산에서 순천 쪽, 북창원에서 함안고개까지 23km 구간 막히고 이후로는 축동에서 사천 휴게소까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0036님께서요. 응디 주말을 맞아서 콧바람 쐬러 왔는데요. 날씨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지 않는 행복한 주말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주말마다 날씨가 좋으면 행복하겠지만 그게 어디 뭐 내 맘대로 되는 일인가요. 캠핑에 여행까지 줄줄이 잡아놨는데 흐린 주말도 있고요. 집에서 방콕하려고 계획했는데 찬란한 날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날씨가 어떻든 다른 사람에게 짜증내지 말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주말을 만들어 보자고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합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0월 3일 개천절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신우리의 지금부터 행복합니다 였어요.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빛나는 트로트 함께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아, 주말에 맞아서 꽃바람 쐬러 가신다는 분 많으신데요. 아, 우리가 유명한 말이 있죠.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내가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대방에게 그거를 태도로서 표출해내지 말자. 우리가 아무래도 좀 뭐 날씨 탓이든 뭐 배가 고프든 뭐 어떤 상태로 기분이 안 좋아졌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괜히 막 짜증 부리고 괜히 막 투정 부리고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만히 기분 좋던 사람도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아 뭐야 이러면서 기분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짜증을 내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7368님께서 날씨에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아무리 날씨가 흐려도 맑아도 짜증내지 않기로 우리 약속. 4068님께서 예전에는 무조건 날씨 탓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날씨보다 제 기분이 오락가락하는 게 더 큰 요인인 것 같더라고요. 무조건 날씨 탓만 하지 않기. 내 기분 컨트롤하기.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뭐 좀 맑은 날은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 비 오는 날은 조금 울적해지는 건 있지만 내 기분을 더 잘 살펴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짜증내지 않기로 약속하면서 기분 좋게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해 주시고요. 주말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2부는요. 주제를 정해놓고 응디와 함께 트로트 여행 떠날 거예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할 겁니다. 반짝이분들 주말에는 어디서 누구와 함께 빛나는 트로트 듣고 계신가요? 반짝이분들의 참여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을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고요. 저는 잠깐 광고

0: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4: 이카운트
3: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토요일 1부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이 시간은요,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노래로 대신 전하는 시간입니다.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들려주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은요, 은간의 빛나는 토로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참여 코너란에 마련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과 함께 신청곡 4곡 이상 남겨주시면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김혜정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가을이 되니까 옛 추억이 떠오르는데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소개팅을 받게 됐는데요. 소개팅 하루 전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받아보니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저 죄송해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어서 억지로 소개팅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런데 막상 소개팅 날짜가 잡히고 나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취소할게요. 하고 말이죠. 처음에는 이 연락을 받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허탈하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소개팅 하기로 한 날 혼자 외로워하지 말라면서 모든 일을 제쳐두고 저에게 찾아와준 친구 수리미가 있었습니다. 덕분에 수리미와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트로트를 부르면서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려버렸답니다. 사랑은 찾지 못했지만 지금까지도 찐친으로 함께하는 친구 수리미를 얻어서 아주 의미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날 수리미와 함께 노래방에서 불렀던 노래들을 신청하고 싶네요. 소개팅을 잡았는데 남자분이 연락을 와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질투심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소개팅을 잡은 거예요. 근데 막상 소개팅을 잡았더니 그분의 마음을 확인하게 된 건가 봐요. 그죠? 뭐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고

그러면 안 되죠. 많이 속상하셨을 텐데 그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이런 친구가 진짜 찐친이죠. 그죠? 정말 그 친구가 필요로 할 때, 사람이 필요로 할 때 옆에 있어준다는 거. 그때 이 노래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참 노래들이 좋네요. 태클을 걸지 마. 라멘열차, 싫다 싫어. 크, 주옥 같은 노래들만 부르셨네요. 그때 그 추억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신청해 주신 노래 선물 띄워드릴게요. 진성의 태클을 걸지 마, 김수희의 라멘열차, 그리고 현철의 싫다 싫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좀 전에 듣고 오신 노래는 진성의 태클을 걸지마, 김수희의 남행열차, 현철의 싫다 싫어 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도착한 사연 만나볼게요. 변은숙님께서 보내

뭔지 돌밥이 뭔지 아시죠?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또 밥을 차려야 된다는 뜻인데요. 요즘 따라 이 말이 왜 이렇게 와닿을까요? 주말이 되면 더 심해요. 밥 차리고 치우고 나면 또 밥대가 되네요. 가족들의 점심에는 뭐 먹지? 저녁 때는 뭐 먹을까? 이 말이 너무 무서워요. 가끔 한 번씩 시켜 먹기도 하지만 끼니 챙기는 게 참 힘드네요. 이런 저에게 노래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응띠.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밥, 돌밥, 돌밥. 그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죠. 아이들이 방학했을 때 돌아서면 밥, 돌아서면 밥, 돌밥, 돌밥 한다고. 근데 그 꼭 아이를 키우는 집이 아니라 모든 주부한테 통합되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그 아침, 점심, 저녁 다 그 집에서 밥을 먹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나서서 도와준다고 하면은 방해나 되지, 맞잖아요. 내 부엌에서 내가 이렇게 따따따따 차려야 되는데. 또 도와준다고 해도 마음은 고맙지만 몸이 좀 편할 것 같지만 의외로 좀 더 할 일이 더 많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또 결국 내가 하는데, 아 이게 참 메뉴 선정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또 때 되면은 그 남은 재료들로 또 그 냉장고 털기도 해야 되잖아요. 아 힘듭니다, 힘듭니다. 진짜 누가 메뉴 정해주고 저 그 재료도 사다 줬으면 좋겠어. 그죠? 뭐 그렇게 되면 요리까지 해줬으면 좋겠지만 한 번씩 자주 시켜 드세요. 요즘은 재료값이 너무 비싸서 시켜 먹는 게 오히려 싸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메뉴인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수고 많으십니다. 네. 은숙님께서 본인에게 노래 선물을 신청해 주셨어요. 김국환의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그리고 유진아의 미운산의 신승태의 증거.

빛나는 트로트 함께하고 계시고요. 방금 듣고 오신 노래는 김국환의 우리도 접시를 깨뜨리자, 유진아의 미운산에, 신승태의 증거였습니다. 노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계속해서요. 함영화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제가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전 출근하다가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우리 아파트 라인에 저보다 먼저 이사와서 살던 언니가 서울로 이사를 간다고 이삿짐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 언니와의 만남이 뜸했었는데 막상 이사를 가는 걸 보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언니네 딸들에게 우리 아이들 공부도 배우고 공원에서 배드민턴도 같이 치고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다 나눠 먹던 그 정든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눈물이 나서 말로는 전하지 못했던 얘기를 응디를 통해서 사연으로 전하고 싶어요. 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사 와서 이웃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우울해하던 저를 보듬어주고 아이들과도 반갑게 인사해주고 잘 놀아줘서 감사했습니다. 이사 가도 그곳에서 좋은 이웃분들과 함께 행복하세요. 언니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신청할게요. 들려주시겠어요? 친하게 지내던 이웃 언니에게 노래 선물 해주셨는데요. 와, 이사 온 지 22년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언니분이 먼저 이사를 와 있었다 했으니까 벌써 2년이 22년이 된 거예요? 와, 이거 뭐 웬만한 학교 친구보다도 더한 세월을 합니다.

겠네요. 얼마나 정이 많이 들었겠어요, 진짜. 거기 가서 공부도 배우고, 공원에서 배드민턴도 치고, 음식도 있으면 다 나눠 먹고, 그뿐만 아니고 뭐더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이건 진짜 눈물 흘릴 만하네요. 정말 친한 친구가 이사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서울로 간다고 하니, 뭐 어디 계신지 모르겠지만, 좀 멀게 느껴져서, 이렇게 되면은 좀 아무리 연락하고 한 번씩 만나자 해도 이게 집이 멀어지면은 좀안 만나게 되기는 하거든요. 잘, 이사 잘하시고 또 거기서도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영화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바로 띄워드립니다. 김상진의 고향이 좋아, 한소민의 좋아, 그리고 이찬원의 시절 인연.

0: 정보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1: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1: 위제로
3: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4: 이영약품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100% 무첨가 당근 주스 SU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를 드립니다. 인간의 빛나는 트루트 토요일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정서주 정술의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아직까지는 지방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방향 남양주요금소 부근에서 서종까지 13km 구간 답답하고요. 더 가서는 북방 3터널에서 화촌 7터널까지 정체입니다. 내촌 부근에선 7km 구간 밀리고요. 반대 서울방향은 아직까지는 전 구간에서 수월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신탄진에서 교통량 많아졌고요. 이후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반대 부산 방향 남사 부근에서 정체되다가 이후 입장에서 천안호두휴게소 쪽으로 29km 구간 정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가서는 옥산휴게소 부근, 또 남청주에서 주감휴게소 부근 어렵고요. 대전에서 비룡분기점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남부권에선 경주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익숙함이 주는 위로가 있죠. 긴장했던 몸과 마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은 편안함. 조금만 더 가면 하루의 끝에 닿을 수 있다는 안도감. 익숙한 이곳에서 오늘도 문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겠습니다.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 문희옥의 사랑의 거리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반질반질 사연 만나볼게요.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관절 보궁.
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궁.
2: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지도.
3: 관절 보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4: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8: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9: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10: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7: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11: 폐허, 불공정거래 피해로 막막하신가요? 소상공인이라면 법률 지원이 무료. 법무법인 대륙아주. 폐업 자문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자문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함께하는 소상공인 무료 법률 지원. 검색창에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검색하세요.
1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0,000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0,000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3: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짝이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미소가언님께서 응디 제가 이번 추석에 뜬 보름달 보고 복권을 하나 샀거든요. 사놓고 입고 있다가 가방 정리하면서 확인을 했더니 세상에 50,000원이 당첨됐네요. 적은 금액이지만 기분은 좋아요. 소소한 행복이 이런 걸까요? 아우 적은 금액이라뇨. 요즘은 저기 놀이터 그네 밑에 가도 500원도 못 줘요. 어머 세상에 50,000원이라니. 어머머머머머. 50,000원이면은 어머 커피가 몇 잔이고. 어 진짜로요. 어머머머 너무 좋은데? 아 보름달 무슨 소원을 빚었길래 이렇게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빌으셨나? 좋네요. 2073님께서 응디 제가 추석 연휴 시작하기 전에 문자를 보내서 소개가 됐었거든요. 연휴에 부모님 댁 내려가서 화장실 수리해준다 했던 사람입니다. 사흘 동안 잘 수리해서 마무리해드렸는데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비 오는 날 힘들었지만 진짜 기분 최고입니다. 기억나요. 네, 연휴인데 부모님 댁 내려가서 집 수리해야 된다고. 아 근데 해놓고 나니까 그죠? 부모님께서 너무 좋아하니까 너무너무 또 뿌듯하고 부모님은 또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사흘이나 걸렸어요?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군요. 그래서 그렇게 그 전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시면서 아 이러면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보내셨었구나. 와 사흘이나 걸리는 정도면 혼자서 참 힘드셨겠네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덕분에 듬직한 우리 아들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은 얼마나 또 좋으실까요?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노래 듣고 와서 트로트 내비게이션 출발할게요. 유산슬의 사랑의 재개발, 조승구의 꽃바람 여인, 그리고 이창용의 당신이 최고야.

0: 지금부터 안전 운행하세요.
1: 주말엔 응디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봅시다. 어디로 가면 좋냐고요? 어디로 가야 후회가 없냐고요? 걱정 마세요. 지금 트로트 내비게이션 실행합니다. 10월 3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을 찾아주신 반짝이분들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 여러분의 트롯 여행이 알차고 즐거울 수 있도록 응디가 이정표가 되어드릴게요. 오늘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바로 독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서와 어울리는 노래와 함께 트롯 여행 떠나보시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 많이 하죠. 언제부터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 됐을까요? 문득 궁금해지는데요. 당나라 문인 한유가 아들에게 독서를 권하면서 쓴 시 등화가친이라는 말에서 유래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을은 시원하니까 등불을 가까이에서 글을 읽기 좋다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 반가운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요. 텍스트 힙이라는 게 유행한대요. 글을 의미하는 텍스트와 세련됐다는 뜻의 영어 힙이 합쳐진 말인데 책을 읽거나 필사하는 걸 세련된 취향, 멋진 취미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예쁜 그 책갈피 같은 게 인기를 끌기도 하고요. 북커버를 사서 갖고 다니는 분들도 많대요. 이런 유행은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짝이 5988님께서 저는 주말마다 아이들과 함께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와요. 처음에는 가기 싫어하더니 도서관에 들어가는 순간 마법처럼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더라고요. 독서도 습관인 것 같아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말에도 아이들과 도서관 가시겠죠? 좋은 책, 재밌는 책 많이 빌려오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책 읽기 좋잖아요. 라디오 듣기도 좋고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 하시면서 주말을 편안하게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이 노래들 들려드릴게요. 김지혜의 잃어버린 책인가요? 최윤아의 숨겨진 소설, 그리고 태진아의 다시 읽고 싶은 책.

김지혜의 잃어버린 책인가요? 최유나의 숨겨진 소설, 태진아의 다시 읽고 싶은 책 듣고 왔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트로트 내비게이션의 주제는 독서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사연과 함께 반짝이 분들이 보내주신 신청곡 들으시면서 응디와 계속 트롯 여행

0: 떠나보시죠.
1: 반짝이 안귀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독서하니 필독도서가 생각나요. 학교에서 나눠주는 책을 꼭 읽고 독후감을 써야 했었죠. 그럼 저는 두 살 위 언니가 예전에 썼던 독후감을 찾기 위해서 창고를 열심히 뒤지곤 했습니다. 저희 언니가 워낙 공부를 잘하고 글도 잘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국어 선생님께서 제가 누군가의 독후감을 베낀 걸 눈치채신 적이 있었죠. 선생님 죄송했어요. 근데 저에게는 너무 힘든 독서와 독후감이었어요. 독후감을 우리도 참 어렸을 때 많이 썼었는데 진짜 읽고 감상은 그래 잘했어요. 근데 그 글을 쓰는 솜씨가 저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좀 형편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나도 내기가 싫은 거지 나는. 내가 쓴 게 자신이 없어서 이거를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은 거죠. 말로 하라고 하면은 차라리 잘하겠는데 이 글로 표현하기가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나네요. 김남미님께서는 대학교 때 책 읽으려고 도서관에 갔는데요. 제가 앉은 자리가 하필 커플 사이에 낀 자리였어요. 집중해서 책을 보려고 하면 제 의자 뒤로 쪽지를 계속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리를 양보하고 조용한 구석자리로 옮겼던 기억이 나네요. 아니 뭐 굳이 그렇게 거기 도서관에 가서까지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할 일이에요? 밖에 나가서 연애하지? 참. 0389님께서 중학교 때 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고 시립 도서관에 자주 다녔는데요. 이유는 거기 제가 좋아하는 남학생이 다녔거든요. 책도 보고 그 남학생도 보고 마음의 양식도 채우고 사심도 채웠습니다. 책 한 장 넘기고 그 남학생 얼굴 한번 봤던 그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책 한 장 넘기고 그 남학생 얼굴 한번 봤다고 했는데 그냥 넘기고 얼굴만 계속 봤던 것 같은데요? 내용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않아요? 아, 참 이런 것도 다 추억입니다.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독서에 대한 사연 만나봤고요. 0389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윤신의 공부합시다.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에 이어서 김남미님께서 신청해 주신 정동원의 여백까지 세 곡 띄워드리고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 트로트 토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윤신의 공부합시다, 이선희의 추억의 책장을 넘기면, 그리고 정동원의 여백 듣고 왔어요. 트로트 내비게이션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 홈페이지 가시면 트로트 내비게이션 게시판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주제는 유행이고요. 다음 주 일요일 주제는 나이입니다. 게시판 공지사항 확인하시고 신청곡 사연 꼭 보내주세요.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7057님께서 응디 휴대폰 사진첩을 열었는데 연휴에 가족끼리 찍은 사진이 맨 위에 떠있네요. 사진 속 우리는 아직 웃고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처리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어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때는 마냥 또 놀러 가느라 뭐 하느라 뭐 힘들었다 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행복했다. 에.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1: 메디힐 토너 패드.
3: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4: 푹 잤다.
3: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5: 우리 엄마 예쁜데?
6: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3: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0: K-통상.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금잔디의 신사랑 곡에 띄워드리면서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조금씩 교통량 많아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양지에서 밀리고요. 동수원에서 북수원, 다시 둔대분기점에서 반월터널 사이 답답합니다.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내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북충주 부근에서 충주분기점 쪽으로 5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방향 정안휴게소 운공교에서 인풍교 쪽으로 7km 구간 정체되기 시작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은 청주휴게소 부근에서 어렵습니다. 더 가서는 수원과 판교 그리고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정체고요. 양재나들목 1, 2차로에선 버스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얼굴도 잘 모르는데 우리 모두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있죠. 비, 구름, 바람 거느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쑥과 마늘을 먹이고 인간이 된 웅녀를 부인으로 맞이하여 그렇게 태어난 분, 단군 할아버지. 우리나라에 김씨, 이씨, 박씨가 그렇게 많은데 같은 성씨를 만나면 어? 나도 이씨인데 무슨 파예요? 아, 우리 엄마가 이씨인데 어? 반가워요. 이럽니다. 뿌리가 같다는 느낌? 그래서 괜히 친근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할아버지가 하늘을 열고 이 땅에 자리를 잡은 지 4358년 된 날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유씨, 문씨, 조씨 할 것 없이 우린 모두 할아버지가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 한 가족.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10월 3일 이번에 라라랜드 첫 곡은요. 강산일 씨의 라구요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네요. 개천절입니다. 단군 할아버지 홍익인간 학교 다닐 때 이 단군 신화만 어렴풋이 기억하지 이 개천절을 검색해보면 개천절 택배 행사 뭐 개천절 대체 휴일 심지어 개천절 집회 머리 아픈 게 쫙 뜹니다. 우리는 이런 것만 검색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오죠. 둘에게 쑥 한 줌과 마늘 20쪽을 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곰은 잘 참아서 인간 여자가 되었고요. 호랑이는 참지 못해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옥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기도로 낳은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환웅이 잠시 사람으로 변해서 옥녀와 혼인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단군 왕검입니다. 이것도 잠깐 봤다고 기억이 확실하게 나네요. 참 이 신령스러운 스토리죠. 영화 오디세이가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는데 단군 신화도 그런 이야기 못지않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개천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가 찾아갑니다. 주말 이 시간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잠깐 예고를 해드렸었는데 1부는 다정한 사랑 주문으로 함께합니다. 가족, 뭐 연인, 친구, 동료, 이웃, 단골집 사장님 그리고 얼굴만 아는 그 사람까지 우리 라라 가족들의 귀여운 잔소리와 요구사항 사랑을 담아서 주문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다정하게 이름을 부르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더 좋겠죠. 저 이분이 고스란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분입니다.
1: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3: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5: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깜포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포르테.
2: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3: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0184님이 던져주신 문자입니다. 마트에서 장난감 사달라고 쪼르는 6살짜리 딸내미한테 돈 없어서 못 사줘 했다가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냐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잔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나 원참 저런 말은 대체 어디서 배워가지고 점점점. 부부싸움 할 때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어? 이런 얘기로 시작하는 부부싸움 많지 않습니까? 그걸 들었나? 우리 6살 딸아이가. 그래서 흉내를 낸 거 아닐까요? 0184님, 왠지 뜨끔하지 않으십니까? 9227님, 아침부터 남편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계속 그러길래 못 찾아 라고 했더니 아유 먹을 거 많은데 먹고 싶은 게 없어 이러네요. 결국 둘이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이런 날 있어요. 먹을 건 엄청 많은데 손이 안 가는 그런 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그 집에서 막 양파 잘게 썰어갖고 짜장라면 끓여 먹는다거나 또 아주 매콤한 그런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저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남편분이 그랬던 모양이시네요. 9227님 보내주셨습니다. 방성은님, 주말이라 늦잠 좀 자려고 했는데 눈이 평소보다 더 일찍 떠졌습니다. 억울해서 눈 꼭 감고 억울했어. 더 누워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쉬는 날 일찍 일어나면 괜히 손해본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하시면서 성우님이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왕 일찍 일어난 거 그냥 저는 눈 뜨면 아 그래 여기에서 한 시간 더 잔다고 뭐 꿀잠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에휴 그래 일어나서 빨리 움직이자 하고 오늘도 그랬는데 우리 박성우님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라고 문자 이렇게 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임재범 씨의 어우 너무나 멋진 곡이죠. 너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우리 라라 가족 여러분들 이 노래 듣고 저처럼 이런 반응 보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노래 나갑니다.

0811님 보내주셨어요. 남편이 설거지를 해놨길래 웬일인가 했어요. 그런데 싱크대에 있던 그릇만 씻고 프라이팬은 가스레인지 위에 그대로예요. 물어봤습니다. 이건 왜 가스레인지 위에 있어? 그대로 있어? 그랬더니 그건 싱크대에 없었잖아. 아, 설거지에도 관할 구역이 있나 봅니다. 0811님 보내주셨어요. 그게 싱크대에 있었더라면 치우셨을 텐데. 아, 근데 남편분이 좀 큐트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남편분이 상당히 큐트하다 이 생각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우리 0811님이 보내주셨고, 마트에 딱 우유 하나 사러 갔습니다. 계산할 때 보니까 48,000원. 우유 하나 사러 갈 때는 카트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걸 또

배웠습니다. 1933님 마트까지 갔는데 우유 하나만 딱 사야지. 어떻게 이게 됩니까? 막 넣다 보니까 싫다 보니까 48,000원이 나왔어요. 와, 요즘 진짜 물가가 악마 같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카트를 끌고 가서 필요한 거를 다 담았어요. 요즘 물가가 올랐다고 해서 아, 오늘 정도 샀으면 한 얼마 정도 나오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얼마일 것 같냐 그랬더니 곱하기 한 2, 3 정도 하면 될까 이러는 거예요 옆에서. 그래서 에이 설마 뭐 내기했어요? 나는 얼마, 그 친구는 얼마. 근데 그 친구가 맞았어요. 곱하기 2, 3 정도를 하니까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얼마 전에 또 백화점 가서 한번 쫙 훑었는데 어우 깜짝 놀랐다니까요. 박영영님 보내주셨습니다. 아내가 미용실에 갔다 왔는데 제가 눈치를 못 챘습니다. 남편분들은 참 이걸 그냥 이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간다니까 무덤덤하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하는 순간 등에서 식은땀이 쫙 한참 보다가 더 예뻐졌는데? 아 했더니 이번엔 어디가? 헐, 아직 신문 중입니다. 이런 경험이 많으신 거야. 그러니까 아내분이 계속해서 파고 드시는 거죠. 우리 박영형님 둘이 뭉실하게 어우 더 예뻐졌는데? 이러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게 되지 않았네요. 영형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들 중에서 1933님 마트 갔다가 48,000원에 기가 막혔다고 하셨던 분, 그리고 박영형님, 박성은님 두 분에게 커피 선물을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마법 같은 시간, 이번에 라라랜드. 여러분들 저에게 말 걸고 싶으시면 문자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랑스러운 문자도 환영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박정현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치카치카.

사이 조금 더 다정하게 주말엔 사랑 주문. 누구에게든 살짝 부탁하고 싶은 거 있으시죠? 가족도 좋고 친구도 좋아요. 직장 동료나 이웃도 환영합니다. 하고 싶은 말, 쌓아놨던 이야기들 주말에는 다정하게 주문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사랑 주문 대신 해드리고 커피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제가 화요일에 예고를 했었는데 벌써 주문이 밀려있습니다. 라라 가족들의 사랑 주문 시작해볼까요? 서울살이 4년차 딸에게 보내는 이민영씨의 사랑 주문입니다. 딸, 이제 서울사람 다 됐다고 집에도 이렇게 안 내려오는 거야? 엄마는 너랑 회도 먹고 싶고 가을 대하도 꽃게도 같이 먹으러 가고 싶은데 아빠랑 동생은 고기 팔아 엄마랑 해산물 먹으러 갈 사람이 너밖에 없잖아. 이번엔 꼭 내려와. 엄마랑 대하 먹으러 가자. 바쁘다 바빠 서울 생활. 우리 따님이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따님, 엄마가 오래 기다리신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게 하지 말고 얼른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엄마랑 먹는 대하 꿀맛이잖아요. 자, 이번에는 옆집 아주머니가 꼭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수 씨의 주문이에요. 옆집 아주머니, 택배요. 이제 우리 집에 그만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맡겨놓고 바로 안 찾아가시는 것도 난감한데 얼마 전엔 냉동식품 시켜놓고 여행을 가셔서 그거 넣느라 저희 집 냉동실 음식까지 다 꺼내야 했어요. 쉬는 소리 못하는 아내 대신 제가 주문합니다. 택배는 각자의 집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아파트 경비 아저씨께 보내는 박대성 씨의 주문입니다. 제가 엄지발가락을 다쳐서 3주 동안 병원에 다녔는데요. 마주칠 때마다 발은 좀 어때요? 오늘도 병원 가세요?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먼저 물어봐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이제 저도 조금씩 잘 걷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다음은 말이죠. 남편에게 보내는 윤미아 씨의 아주 현실적인

사랑 주문입니다. 여보, 아들이 친구 만나러 간다면 가까워도 멀어도 차로 척척 데려다주면서 내가 친구 만나러 간다니까 2,000원 툭 주면서 버스 타. 이게 뭐냐? 당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는 사람 누구야? 나잖아. 늙어서 맨밥에 김치라도 얻어먹고 싶으면 나 좀 태워다 줘라. 어? 아, 버스타. 우리 남편분님 진짜 세상에 반쪽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간다고 하면 자기야 내가 데려다 줄게. 우리 자기가 최고지. 자식들보다 우리 자기가 먼저지. 이러면서 좀 데려다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아내분 윤미아님의 사랑 주문이라고 합니다. 멋진 남편이 되어주시면 저희 분도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노래 세 곡입니다. 소녀시대, 라이언 하트,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성시경의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라라 가족들의 사랑 중은 어우 달달합니다. 그리고 아, 코너 이름이 사랑 주문이라서 그럴까요? 굉장히 따뜻하고 마음이 예뻐지는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연들이 참 많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분 좋아지는지 아니면 이 기분 좋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는 사연들이 많은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김대현 씨는 아내에게 예전 서비스를 다시 주문하고 있습니다. 여보, 신혼 때는 출근할 때 잘 다녀와, 엉덩이 토닥토닥, 퇴근하면 고생했어 또 토닥토닥 해주더니 이젠 나가든 들어오든 쳐다도 안 보네. 나 아직 열심히 돈 벌고 있거든. 예쁜 아내야, 거창한 거 나 안 바랄게. 나 좀 자주 안아주라, 알겠지? 아우, 달콤달콤합니다. 안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선우에라님이에요. 남편에게 아들의 부탁을 대신 전하셨습니다. 여보, 아들 방 침대도 적은데 왜 자꾸 거기 누워서 자려고 해? 당신은 아들이 좋아서 그러는 거겠지만 아들은 자기 공간이 필요하대. 당신도 누가 자꾸 우리 침대에 와서 누워있으면 불편하지. 좋겠어? 그러니까 서운해하지 말고 이제 아들 방 말고 우리 방으로 들어오세요. 잘 때는 각자 방에서 잡시다. 이번에는 조원호 씨가 아들, 딸에게 간곡한, 아우 간곡한 부탁입니다. 아들아, 딸아, 아빠 앞에서는 신조어랑 줄임말 좀 줄여주면 안 될까? 너희끼리 신나게 얘기하는데 아빠 혼자 못 알아듣고 웃고만 있잖아. 아빠도 대화에 좀 끼자. 제발 아빠 앞에서 사전에 있는 표준어 부탁한다. 어? 저도 신조? 줄임말. 갑자기 줄이잖아요? 그럼 어? 그게 뭔 말이야? 싶을 때 많습니다. 부모님들이랑 같이 있을 때는 진짜 이런 표준어를 좀 써보려고. 그래야 대화가 쭉 이어지잖아요, 부모님하고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김민경 씨가 금사빠, 금사빠 딸에게 주문합니다. 딸아, 너 너무 금사빠야. 누굴 그렇게 금방금방 좋아하나 했더니

가만 보니까 엄마 닮았네. 그래도 엄마처럼 너무 빨리 빠졌다가 끊고 다치지 말고 천천히 보고 오래 보고 좋은 사람 만나렴. 엄마 말 새겨들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장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5: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6: 하모니랜드
7: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6: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8: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8: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9: Bad boy, I gotta be a
8: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지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1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이표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1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4: 이번에 라라랜드 사랑 주문으로 오늘 첫 시간 함께했습니다. 짧고 굵고 굉장히 좋은데요. 전하면서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들도 선곡들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주말에도 문자와 콩으로 여러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오늘 소개된 사랑주문 선곡표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이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곡은요, 박화요비의 반쪽 준비했습니다. 이 곡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한 시간 사이 고속도로 서울 방향 정체 구간이 많아졌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청주 강서 하이패스에서 서청주 부근까지 밀리기 시작했고요. 더 가서는 일죽 그리고 경기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부근까지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하이패스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쪽으로는 10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판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각각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 교통량이 늘었고요. 이후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는 12km 구간 길게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교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아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4: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2: 푹 잤다.
4: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2: 우리 엄마 예쁜데?
5: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4: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6: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0: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입니다. 잠옷차림으로 혼자 아주 처절하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던 브릿지의 모습 떠올리면서 함께 듣죠. 제이미 오닐의 All by Myself.

토요일 주말의 명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 OST 중에서 All by myself 정말 유명하죠. 브리짓이 혼자 와인을 마시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장면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다들 그 장면을 떠올리셨을 것 같고 이 영화가 처음 나온 게 2001년입니다. 벌써 25년 전이네요. 그때 이 브리짓이 32살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아니 저렇게 젊은 애를 왜 이렇게 들들 볼까 싶죠. 새해는 살도 빼고 술도 좀 줄이고 제대로 된 연애도 하겠다. 일기장에 이 적는 야무진 그런 다짐들 또 실천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 브리짓 앞에 나타난 두 남자가 있습니다. 휴 그랜트. 눈웃음이 정말 100만불짜리 눈웃음이죠. 그리고 콜린 퍼스. 정말 젊고 잘나가던 때였네요. 휴그랜트가 연기한 매력적인 직장 상사 다니엘 또 콜린 퍼스가 연기한 무뚝뚝한 변호사 마크. 아, 요 두 인물을 가지고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갈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허둥대는 브릿지 르네제 위거죠. 2001년에 탄생한 브릿지시 속편에서 연애를 이어가고요. 세 번째 영화에서는 엄마가 되더니 작년에 이 네 번째 이야기 브리짓 존스의 일기 뉴 챕터로 돌아왔죠. 이제는 50을 넘긴 두 아이의 엄마 남편을 떠나보낸 슬픔을 참아가면서 다시 일하고 사랑을 시작하는데요. 이 50대 브리짓 반가우면서도 좀 안쓰럽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기분이 많은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해도 20여 년에 걸쳐서 개봉해준 이 브리짓 존스의 일기는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저는 너무나 무지하게 반가웠습니다. 오늘 주말의 명화 브리짓 존스의 일기였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부터 토요일 2부 새 코너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노래의 족보로 함께합니다. 노래의 족보. 한국의 음악에서 출발하는 다양한 연결고리. 이 노래가 저 노래를 데려오고요. 저 노래에서 또 요 노래가 연결되면서 우리만의 족보를 만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토요일 2부도 즐거운 음악여행 여러분들 함께해 주세요.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디 이본입니다.

0: 제국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2: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 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8: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 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노래가 써 내려가는 뜻밖의 인연. 라라랜드 토요일 노래의 족보. 노래 한 곡을 듣다 보면 또 다른 노래가 생각날 때 있죠, 여러분. 그 가수의 다른 노래, 이 노래가 나왔던 영화, 그 가수와 함께 작업했던 또 다른 가수의 노래, 하나를 따라갔는데 또 하나가 나오고, 그걸 따라갔더니 전혀 예상 못한 노래가 나오고, 이렇게 알고리즘 타듯 타고 타고 또 타고 가면서 노래의 연결고리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메이드 인 라라랜드 노래 족보. 얼마 전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신작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화의 주연 배우가 바로 칸의 여왕 전도연 씨. 전도연 씨 하면은 떠오르는 영화 정말 많죠. 그 중에서 1998년 개봉한 영화 약속, 거기서 흐른 노래입니다. 오늘 노래의 족보 첫 번째 곡입니다. 제시카의 굿바이.

제시카의 굿바이, 토요일 라라랜드 노래 족보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영화 약속을 타고 왔으니 다음 연결고리는 아주 쉽죠. 전도연 씨의 상대 역이었던 박신양 씨 떠오르시죠? 영화 속에서 절절했던 두 사람의 사랑이 생각나는데요. 그런데 박신양 씨가 노래도 했었습니다. 이 얘기 또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2004년 드라마 파리의 연인에서 한기주 역으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애기야 가자 기억나시죠? 극 중에서 직접 불렀던 노래도 있습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그런데 이 노래의 원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유리상자죠. 노래의 족보 박신양 씨의 사랑해도 될까요에 이어서 원곡 가수 유리상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함께 하시죠. 박신양 씨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해도 될까요. 이어서 유리상자의 신부에게 이어집니다.

토요일에는 말이죠. 우리 모두 붙들고 적어 내려가 봅시다. 라라랜드 노래 족보. 박진양 씨의 사랑해도 될까요에 이어서 수줍고 떨리는 웨딩드레스의 신부가 떠오르는 유리상자의 신부에게까지 듣고 왔습니다. 어우, 충분히 이 얘기하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여기까지 충분히 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신부라면 또 예식장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신랑이 마이크를 잡고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면 신부는 눈물을 짓고요. 친구들부터 휴대폰 들고 그 상황을 박제하죠. 이적의 다행이다. 명곡이 또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적 씨 하면 말이죠.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콤비. 김진표 씨도 떠오르고 김동률 씨도 떠오르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김동률 씨 얘기를 또 해야겠죠. 1997년 프로젝트 그룹으로 활동했던 카니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멤버가 바로 김동률 씨예요. 결혼 축가에서 카니발의 김동률 씨까지 이렇게 족보가 뻗어나갑니다. 이적의 다행이다. 그리고 김동률 씨의 아이처럼 이어서 듣고 올게요.

이적 씨의 목소리로 다행이다 들어봤고요. 이적 씨 하면은 또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콤비죠. 김동률 씨 목소리로 아이처럼 들어봤습니다. 또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김동률 씨 목소리 옆으로 익숙한 목소리 하나가 또 들립니다. 바로 알렉스 목소리죠. 알렉스가 호랑과 함께 또 활동한 클래지 콰이가 부른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의 She is까지 또 듣고 왔고요. She is 이 노래를 또 만든 사람이 일기예보로 활동했던 강현민 씨입니다. 하지만 오늘 족보는 일기예보가 아닌 강현민 씨가 활동했던 밴드죠. 러브홀릭의 놀러와까지 이래서 네 곡을 쭈루루 감상하고 왔습니다. 이 노래가 실렸던 영화가 있습니다. 2003년에 어떤 영화일까요? 바로 싱글즈입니다. 그리운 얼굴 장진영, 김주혁 그리고 이범수 씨와 함께 이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가 한 명 더 있었죠. 바로 댄싱퀸 엄정화 씨입니다. 엄정화 씨 노래 또 안 들을 수 없죠. 오랜만에 이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1998년에 발표한 앨범에 실린 곡이에요. 엄정화 씨의 숨은 그림 찾기.

엄정화 씨의 숨은 그림 찾기 이어서 마돈나의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까지 왜 들었을까요? 바로 엄정화 씨 하면은 오랫동안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한국의 마돈나라고. 그래서 숨은 그림 찾기 그리고 이어서 마돈나의 Like a Virgin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0: 냉동식품기기 전문기업 제빙기는
1: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0: 쉽고 빠른 ERP 역시

우리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죠? 노래의 족보 바로 제시카의 굿바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굿바이에서 전도연 씨에서 박신영 씨에서 유리상자 그리고 이정 김동률 알렉스 강현민 러브홀릭 엄정화 씨를 거쳐서 마돈나까지 저희가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오, 노래 족보 진짜 재밌네요. 타고 타고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마돈나에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012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마돈나의 공연에 한국 가수 한 명이 깜짝 등장해서 마돈나와 함께 말춤을 췄는데요. 누군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Do you know Psy? 외국 여행을 가면 Psy 아느냐는 질문이 가장 신박하게 통하던 시절입니다. 이제는 BTS가 글로벌 킹이지만 그때 Psy가 대표적인 가수였습니다. 마돈나까지 말춤을 추게 만든 바로 그 노래 Psy의 강남 스타일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끝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노래의 족보 여러분들 많은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Psy의 강남 스타일 전하고요. 저희 보는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교통량 내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분산됨에 따라 오늘은 평소 토요일보다는 정체가 덜한 편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먼저 양지에서 밀리고요. 이후 광교터널 부근에서 동군포, 다시 군포에서 반월터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월곶분기점 부근에서 정체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은 서청주 그리고 경기광주 나들목에서 중부 1터널 부근까지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7km 구간 정체고요. 더 가서는 기흥에서 수원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더디느름 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는 자유로에서 김포까지 밀리고요. 좀 더 지나 노우지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정체인데요. 계양 6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1: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2: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3: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푸른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 고개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도 좋지만 바닥도 잘 살펴야 합니다. 은행나무의 쿰쿰한 습격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거든요. 냄새가 좀 아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은행나무가 자동차 매연이나 대기오염을 잘 버텨내고요. 병충해에도 강해서 가로수에 이만한 나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샛노란 나뭇잎이 정말 예쁘잖아요. 단점보다는 가지고 있는 장점을 봐주자. 꼭 은행나무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죠? 해피타임, 저는 이슬기예요.

0: 10월 3일 토요일 이슬기 해피타임 첫 곡으로 김혜림의 있는 그대로 들려드렸습니다. 여의도에는 특히나 쿰쿰한 향기가 퍼져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회사에 주차해놓은 차 안에서도 은행나무 냄새가 너무 나서 와 이렇게 강하구나 했는데 제가 밟은 은행이었더라고요. 그래도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지는 건 10월이 절정이라서 12달 중에 딱 한 달만 불편한 거라고 하니까 이 정도는 참아줄 수 있죠. 문자 번호는 샵 1061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 닦고 차

0: 코끼리 베이글 클릭하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com.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5: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6: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7: 사랑한다는 것은 함께 운다는 것이다. 조정래 신작 장편 소설 서리꽃. 추운 밤 잠깐 피었다 사라지는 서리꽃 같은 사랑이야기. 서리꽃 도서출판 해냄.
8: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9: 집을 테트리스처럼 쌓아봐.
10: 건물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고
9: 산업단지에 집도 학교도 짓고. 지나친 상상은 이롭습니다.
11: 새로운 주거공간을 빠르게 에너지 자립 건축부터 자족 도시까지 GH에선 현실이 되니까.
9: 도시를 바꾸는 실력 경기주택도시공사.
12: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행복해져라. 언제? 바로 지금.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 해피타임. 다들 어떤 주말 보내고 계신지 보내주신 사연들 좀 볼게요. 성현국님이 처서가 지난 지가 언젠데 아직도 모기가 극성입니다. 마당에 댕댕이도 모기 물려서 긁느라 바쁘네요. 모기뿔 피우며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제일 무서운 모기가 가을 모기인 것 같아요. 여름엔 그래도 모기가 눈치를 좀 보잖아요. 내가 잡으려고 하면 막 도망가고 그러는데 가을 모기는 뭐 피하지도 않고 대놓고 사람을 향해 무섭게 달려듭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짠하기도 하는데 아니죠. 모기 물리는 건 절대 사양합니다. 형국님도 그리고 귀여운 댕댕이도 얼마 안 남은 시기 더 잘 피해

다니길요. 0528님은 아침 일찍 먹고 산에 올라가서 밤 따가지고 왔어요. 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에코의 행복한 날을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산에 있는 밤은요. 아른 작은 것들도 그 고소함이 훨씬 더 강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두 개 중에 하나에는 귀여운 애벌레들이 들어있긴 하던데 맛있게 많이 많이 드시고요. 신청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에코의 행복한 날을 핑클의 Waiting for you.

에코의 행복한 날을 핑클의 Waiting for you 였습니다. 이번에는 김태경님의 사연인데요. 짧은 연휴 동안 몸무게가 5kg이나 늘었어요.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빼야 한다기에 열심히 달려봅니다. 오늘도 15km를 달리고 왔네요. 다이어트 화이팅 하셨습니다. 그 유명한 사자성어 알고 계시죠? 급진 급빠. 급하게 찐 살은 급하게 빠진다. 이거 진짜 명언이잖아요. 오늘 15km나 달리셨으니까 이미 한 4kg 정도는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 드네요. 내일도 조금만 더 화이팅입니다. 이민영님은 저녁 준비해야 하는데 가을바람이 살랑살랑 유혹을 해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들어갑니다.

있습니다. 이 유혹 어떻게 안 넘어가나요? 하셨어요. 그러면서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듣고 싶다고 했네요. 제가 볼 때 뭐 이거는 바람직한 유혹 중에 하나죠. 이 시기가 너무 짧잖아요. 마음껏 유혹 당해주죠 뭐. 신청곡도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페퍼톤즈의 공원 여행 그리고 이어서 이한철의 슈퍼스타.

이슬기의 해피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듣고 온 노래는 2303님이 신청하신 곡 이혜린의 늘 지금처럼이었습니다. 7922님이에요. 슬디, 저 피부과에 다녀왔어요. 얼굴에 있는 점이랑 비립종을 뺐더니 폭탄 맞은 것 같네요. 월요일에 퇴근하고 운동해도 될까요? 아니, 이 얼굴로 출근은 괜찮은 걸까요? 하셨습니다. 한 번에 많이 빼신 것 같은데 그 반창고 같은 거 많이 붙이고 계시죠? 저도 한 번은 휴가를 내고 얼굴에 있는 주근깨, 점 뭐 이런 거 다 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아팠습니다. 근데요, 그 이후로도 또 선크림도 잘 안 바르고 다녔더니 다시 생기는 거 있죠. 차후 관리도 참 중요한 거니까 운동은 잠깐 쉬었다가 먼저 다 회복하고 그때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유지하시면요, 꿀피부 유지될 거예요. 정희수님은 시골에 다녀왔는데 벼도 제법 익었고요. 단풍도 조금씩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계절이 참 신기합니다. 윤건의 가을에 만나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저희 집 앞에 있는 벼도 굉장히 예쁘게 금색 물빛으로 물들었더라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초록초록이었는데 가을이 돼가니까 잎들이 먼저 알록달록 여러 색들로 옷을 갈아입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도 예쁘니까 막 찍게 되잖아요. 휴대폰 들고 꽃, 이파리 이런 거 찍다 보면 하루 다 갈 것만 같은 그런 가을 날씨입니다.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윤건의 가을에 만나,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데일라이트의 머리를 자르고.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이양약품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 성공
5: 함께해요
3: 이카운트
2: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대학을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전국 생활용품 매장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생활용품 브랜드 엠비커.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3: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갱년기라던 영주씨 요즘 꿀잠 자나봐요.
6: 푹 잤다.
5: 은정씨는 짜증 대신 웃음이 많아졌고요. 이제 얼굴 안 빨개진다는 미영씨.
7: 우리 엄마 예쁜데?
8: 생약 복합성분 함유 페라민 Q.
5: 편안한 갱년기엔 모두 페라민 Q네요. 갱년기 관리 약국에 있어요. 동국제약.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1: 매일 저녁 6시 이슬기의 해피타임 토요일 저녁 이슬기 해피타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소영님이 남편이랑 휴일 카페 데이트 중인데요. 쑥 라떼 향이 너무 좋네요. 나이 들어서일까요? 남편도 친구 같아요. 조용필의 친구요. 기회 되면 부탁드려요 하셨습니다. 그쵸. 사랑하면 하지만 친구처럼 우정이 더 깊어지는 사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데이트 잘 하시고요. 1부 끝곡 이소영님의 신청곡이에요. 조영필의 친구여 듣고 우리 2부에서 만나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평소 토요일보다 정체가 덜합니다. 내일과 월요일에 걸쳐 귀경 정체는 분산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 또 서해대교에서 포승분기점까지 모두 교통량이 많아졌고요. 좀 더 지나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쪽으로 11km 구간 정체입니다.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그리고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 쪽으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조금 전까지 사고가 있었던 신탄진에서 더딘 흐름입니다. 이후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7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는 안성분기점과 또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서종 부근에서 2km 구간만 정체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KBS ETV 주말 드라마 사랑이 온다에서 까칠한 셰프 김무진 역의 하섭진,
1: 외유내강 한규림 역의 안희연입니다.
0: 가족이란 뭘까요?
1: 누구보다 날 잘 알면서도 가장 깊게 상처 주는 사람,
0: 그런데도 눈물 나는 날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사람.
1: 이상하고 복잡해도 결국 가족입니다.
0: 상처난 가족들이 서로를 다시 보듬는 드라마 사랑이 온다.
1: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2: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우리의 이야기,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7시에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즐겨볼까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이슬기의 해피타임.

0: 방금 들으신 곡은 9633님의 신청곡 박성신의 한 번만 더 였고요. 이슬기 해피타임 토요일 2부 시작됐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두 곡만 준비해 주세요. 한 곡은 제가 서비스로 얹어드립니다. 뮤직 2 플러스 1 사연 기다리고 있어요. 문자 번호는 샵 1061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에요. 그리고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로 홈페이지 게시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슬기 해피타임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 전람
2: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허가권자 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3: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4: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3: 주방 싱크대도
4: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3: 어디로?
4: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5: DS 대성하우징
6: DS 대성 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쇼리 실라!

0: 후원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당신의 이야기,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 지금은 이슬기의 해피타임.

좋은 노래는 바다 익선. 아쉽지 않게 한 곡 더 얹어드립니다. 뮤직 2 플러스 1. 김윤진님, 7D 동탄 호수공원 가보셨나요? 밤에 가니 야경도 멋지고 러닝하는 사람들부터 아이와 산책하는 가족들까지 사람 구경 실컷 하고 왔네요. 물멍도 야무지게 즐기고요. 평화로운 분위기에 힐링 제대로 했답니다. 폴킴의 너를 만나, 마마무의 윈드플라워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동탄이요. 당연히 가봤죠. 그것도 세 번이나. 일단 호수공원 가는 길에 초입부터 맛집들도 많고 예쁜 카페들도 있고, 동탄 정말 아이 키우기도 너무 좋고 연인들 데이트하기도 좋은 곳 같더라고요. 윤지님도 예쁜 곳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폴킴의 너를 만나, 마마무의 윈드플라워, 그리고 해피타임의 추천곡 한 곡 더 이어집니다.

폴킴의 너를 만나, 마마무의 윈드플라워, 그리고 슬디의 추천곡 보아의 Only One이었습니다. 2786님이 저희 엄마는 음식 솜씨가 정말 뛰어나세요. 학창시절에 제 도시락 반찬을 맛본 넉살 좋은 친구들은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갈 정도였거든요. 특히 엄마표 갈비찜. 단맛과 짠맛의 적절한 조화가 그 어떤 음식보다 정말 최고입니다. 이번 추석에도 어김없이 엄마는 갈비찜을 하셨고 손도 워낙 크신지라 정말 한가득 싸주셨는데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엄마의 특허품 같았던 갈비찜도 나물도 심지어 잡채도 다 짠 거예요. 연세가 들면 미각이 조금씩 둔해진다더니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그래도 정성과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만들어주신 거니까 남김없이 다 먹으려고요. 밥 많이 먹으면 되죠 뭐.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두 곡 신청할게요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요, 어느 정도 짠맛, 염도 있는 음식이 오히려 건강하게 좋다라는 게 새로운 트렌드더라고요. 뭐 적정량의 나트륨 섭취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밥 한 숟가락 크게 드시고 반찬 곁들이면 맛도 건강에도 좋은 음식 배부르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는 문자 한마디에 어머님 기분도 매우 좋아지실 것 같고요.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리고 한 곡 더 이어집니다.

이재훈의 사랑합니다. WSG 워너비의 그때 그 순간 그대로, 그리고 해피타임의 추천곡 다비치의 거북이였어요. 7D의 추천곡을 원하신다면 뮤직 2 플러스 1이 딱이에요.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신청곡 두 곡만 보내주세요. 최미선님은요, 손주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는 이야기 들을 때 정말 그럴까 했는데 제가 요즘 그러네요. 돌진한 손주가 오면 너무너무 예쁘고 반가운데 놀아주고 밥 먹여주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간다 하면 솔직히 더 반가워요. 미안하다 손주야, 할미 마음을 알아다오.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송골매의 아가에게 신청 이어하셨습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알죠. 저도 요즘 라디오 진행하면서 저녁에 들어가다 보니 엄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이들을 돌봐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그러셨어요. 아유, 애 둘 키우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나는 발로도 키우겠다 하시다가 이제 그날이 오니까 그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불이 나게 저 오자마자 집으로 가십니다. 다 알죠. 아이들이 원래 지치지 않는 풀파워 에너지의 사람들이라 같이 있으면 힘들거든요. 들려드릴게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송골매의 아기에게, 그리고 한 곡 더 얹어드려요.

양희은의 엄마가 딸에게, 송골매의 아가에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떤 이의 꿈이었습니다. 뮤직 2 플러스 1 선곡되신 분들께 베이커리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확인해 주시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선물방에 성함과 휴대폰 번호 11자리 남겨주십시오. 0306님은요. 주 7일 알바 투잡 중입니다. 이제 알바 퇴근 중인데 많이 힘드네요. 본업 소득이 영꽝이라 고생 중입니다. 안 괜찮아요. 휴 하셨습니다. 아, 정말 힘드시겠다. 주 7일이라니요. 저도 예전에 알바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 그때 너무너무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또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추억으로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조금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0306님 지금은 너무 힘드시겠지만 꼭 능력 인정받아서 더 멋진 미래만 펼쳐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진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윤상의 한 걸음 더 듣고 올게요.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6: 단체 티 싸게 제작하고 싶어? 티싸게로.

0: 세트는 티 싸게.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오늘 하루 수고한 당신을 위한 이슬기의 해피타임. 이슬기의 해피타임 오늘 끝곡은 6022님의 신청곡 권진원의 살다 보면입니다. 지금까지 해피타임 이슬기였고요. 우리 내일도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서해대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후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또 매송에서 팔곡터널 사이 답답하고요. 일찍 분기점에서 금천교 쪽으로도 속도가 내려갑니다. 호남지선 대전 쪽으로 유성 부근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대 34km 구간 정체가 심해졌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옥산 분기점 부근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까지 5km 구간 정체입니다. 더 가서는 안성 분기점과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 사이 더딘 흐름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감곡 부근 1차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1대 4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임초희였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어떤 순간이든 추억에는 늘 음악이 함께 흐르고 있죠. 등굣길 카세트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요. 인생의 빛나는 순간에도 그늘진 순간에도 함께했던 음악들이 시간을 넘어 우리를 추억으로 이끕니다. 매일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2: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3: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8시에는 이상호의 드림팝을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축축한 동굴에서 쓰디쓴 쑥 한 줌과 매운 마늘을 삼키며 100일을 버텨낸 곰. 결국 사람이 됐습니다. 단군 신화 속 곰을 버티게 한 건 강한 의지만이 아니라 그 끝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작은 희망이 아니었을까요?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더라도 이 시간이 영원하진 않을 거라는 믿음. 긴 어둠을 지나서 끝내 환한 빛을 만났던 신화 속의 곰처럼 여러분 앞에도 눈부시게 밝은 하늘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3일 토요일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저니의 Wheel in the Sky 함께 했고요. 저는 잠시 자리를 비운 이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이번 한 주 동안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이광엽이라고 하고요. 하늘이 열린 날입니다. 개천절. 그래서 개천절에 맞춰서 단군 신화 속 웅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곰이 100일을 꽉 채웠다, 그래서 버텼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37일, 그러니까 37, 21일이죠. 21일 만에 웅녀가 됐다고 하네요. 21일이면 할만하지 않나요? 호랑이가 좀 인내심이 부족하지 않나? 자, 그래도 뭐 이렇게 21일을 버텼듯이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건너다 보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환한 빛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아, 이 목표가 혹은 끝이 아주 먼 곳에 있다고 이렇게 단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날 하늘이 활짝 열릴 수도 있으니까요, 기대를 해보시죠. 토요일 저녁입니다.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 샵 1061 혹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입니다. 여러분 드릴 커피 쿠폰도 준비해 놓을게요.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쇼리 쉘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0: 소파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1: 이카운트
0: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지금 깜뽀르테를 백화점에서 만나보세요.
1: 깜뽀르테.
2: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트림 밤.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5436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저희 가족도 엄청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5436님께서 라디오 들으면서 가을용 점퍼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런 걸 만드시네요, 직접.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커서 몇 번이나 옷을 갈아입어요. 저만 그런가요? 작업하며 듣기 편한 선곡들 좋습니다. 신청곡도 부탁합니다. 들으면 늘 기분 좋아지는 노래입니다 하면서 신청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기분이 늘 좋아지는 노래예요. 근데 가을용 점퍼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어떤 점퍼를 만드실지 이거 사진 좀 나중에 보내주실 수 있나요? 궁금해집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스페셜 DJ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에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423번 쓰시는 분께서 순대 트럭 앞에서 김치 순대랑 카레 순대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순대랑 찰떡같이 잘 어울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순대 트럭 너무 좋아요. 그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대 딱 거기서 썰어주는 대로 바로 맛보면은 너무 좋은데, 이 트럭을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여의도에는 없겠죠? 혹시 여의도에서 보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죠. 제가 뛰어가겠습니다. 3385님께서 마음이 참 무거운 하루였는데 2시간 동안 땀 흘리면서 배드민턴 쳤더니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진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축 처져 있던 입꼬리가 지금은 한껏 올라가 있네요. 기분 좋습니다. 이 맛에 운동하죠 라고 해주셨는데, 라켓 운동이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뭐 다른 운동도 물론 다 좋겠지만요, 라켓 운동을 하면 이게 뛰기도 뛰어야 되고 상대방의 움직임도 봐야 되는데 공도 봐야 돼요. 그래서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더라고요. 저도 종종 테니스를 즐겨 치는데 라켓 운동, 혹시 내가 좀 근심 걱정이 많고 헬스를 해도 잡생각이 너무 많고 러닝을 해도 너무 잡생각이 많다 하시는 분은 좀 상대방과 이런 랠리를 할 수 있는 라켓 운동 어떠신지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하다 보면 이 맛에 운동한다라는 3385님의 이런 마음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노래도 듣고 오겠습니다. 김민지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트래픽의 Dear Mr. Fantasy, 이어서 마운틴의 Nantucket Sleigh Ride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함께 하신 곡 마운틴의 넨터키 슬레이 라이드, 그 전에 함께 하신 곡은 트래픽의 Dear Mr. Fantasy였습니다. 3419님께서 평소에는 라디오로 듣는데요, 오늘따라 우리 집 강아지가 라디오 스피커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자고 있네요. 깨울 자신도 없고 자는데 시끄러울까봐 콩을 켜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역시 드림팝은 휴대폰으로 듣는 것보다 라디오로 듣는 게 100배 더 좋아요. 기분 탓일까요? 강아지가 자세를 바꾸면 바로 가서 라디오 켤 거예요, 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랬을까, 강아지가? 같이 들으면 좋은데. 이 휴대전화보다 라디오가 이게 좀 음량이 좀 더 좋지 않나요? 네. 아니면 그 소리가 너무 크니까 강아지가 좀 기분이 나빴던 건 아닐까? 그래서 그 앞에 있으면 주인이 라디오를 못 들으니까 내가 편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1863님께서는 올여름의 수확 중 하나는 드림팝을 알게 된 것. 연일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이었잖아요. 덕분에 기분 관리에 큰 도움이 됐답니다, 하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딱 드림팝 하는 시간대가 이제 더위가 가시는 시간대잖아요. 하루 종일 무더위 때문에 힘들었는데 쫙 더위가 가시면서 이런 좋은 노래들을 들으면은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1863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스팅의 Desert Rose.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4205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4205님께서 퇴근길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에 살고 있는 김선범입니다. 위켄드의 블라인딩 라이트 듣고 싶군요. 딸과 함께 있어요. 제발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이 듣고 왔고요. 전주에 살고 계시는군요. 저도 KBS에 입사하자마자 지역근무하면서 전주에 한 2년 반 정도 있었는데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마음에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청곡 듣고 왔고요.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3일 토요일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함께하고 있는 저는요,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 혹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9688님께서 가을 저녁에 듣는 드림팝은 특별하네요. 다른 분들도 어디선가 같은 음악을 듣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더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라디오 들으며 독서도 하고 두피 괄사도 하니까 나름 행복하네요. 모두 모두 좋은 저녁 보내시길 해주셨는데요. 아, 맞아요. 이렇게 같은 걸 누군가랑 공유한다는 사실이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혼자 내가 듣고 싶은 노래 마음껏 물론 들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디오를 들으면 내가 몰랐던 노래를 또 남들과 함께 듣는다는 게 좀 기분이 저도 좋더라고요. 네. 또 끝까지 어떤 노래들이 나올지 기대해 주시죠. 2291님께서는 차로 8년 동안 열심히 달렸더니 여기저기 한꺼번에 계속 손볼 곳이 많아지네요. 계속 수리해서 탈까요? 아니면 새로 장만할까요? 하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아,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단 그 몇 킬로미터를 타셨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8년 열심히 달리셨는데 뭐 한 5만 타셨다 이러면은 아직 한참 더 타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수리를 계속 하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10만, 15만이 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 어렵네요. 이 경제적인 상황도 고려를 해야 되고, 예. 새 차 장만하시면 자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291님께서 신청하신 곡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 듣고요. 이어서 시저의 킬빌 듣겠습니다.

시저의 Kill Bill, 이 전에 들으셨던 곡은 올리비아 딘의 다이브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556님께서 늘 고3 딸 학원 데려다 주면서 들었는데 요즘은 집에서 듣습니다. 수시 접수했더니 이제 학원을 안 다녀도 된다네요. 맞는 건가요? 공부 그만하고 싶다는 고3 딸. 그동안 고생하긴 했죠. 잠시 쉬고 이제 면접 준비하자고.

신유원님께서 저도 노래 신청은 처음인데요 하면서 Savage Garden의 I Knew I Loved You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초2 아들 쌍둥이들하고 배드민턴을 쳤는데 드림팝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쳤습니다. 운동하며 듣는 드림팝도 최고 하셨는데 운동하면서 이거 좀 크게 틀어놓고 그 옆에서 아마 치신 것 같아요. 재밌겠다. 어렸을 땐 배드민턴 많이 쳤는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도 조만간 또 해봐야겠네요. 신유아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세비지 가든의 I Knew I Loved You.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0: 이게 좋다.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6: 카페 트렌드를 알고 싶다면 카페앤 베이커리 페어 주문. 카페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킨텍스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앤베이커리 페어.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미래전람.
7: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8: 10월 3일 토요일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3640님께서 월요일에 큰아이가 기흉을 진단받아서 응급시술 받고 입원 중입니다. 병원 밖을 나가질 못하니 라디오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서 나와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라면서 사연까지 보내주셨는데요. 신청곡도 보내주시고요. 아, 기흉. 아팠을 텐데 빨리 좀 치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어렸을 때 저도 병원 신세를 많이 졌거든요. 입원도 많이 하고 뭐 몇 달 동안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바깥도 못 나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참 답답합니다. 이게 아이도 답답하지만 부모님도 이 아이 걱정에 답답하거든요. 얼른 좀 차도가 있어서 아이도 건강해지고 3640님께서도 마음이 좀 편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금방일 거예요. 네. 자,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저는 아나운서 이광엽이고요. 1부 끝곡으로 3640님의 신청곡 웨스트라이프의 You Raise Me Up 함께 듣겠습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개천절 연휴를 맞아 내내 분주했던 도로도 지금은 대부분의 길 무난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논산천안선 천안 방향 차령터널 부근과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양평에서 서원주 부근으로 막바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선 파주 쪽 법원 진출 1차로와 본선 1, 2차로에 걸쳐선 1시간째 사고 처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구분 길 잘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내일도 평소 일요일보다 고속도로 이동량은 증가하겠습니다. 설악산엔 벌써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는 만큼 강원권 오가는 노선을 중심으로 서울 방향 정체에 집중되겠는데요. 경부고속도로에서는 10시 무렵 또 영동과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오후 1시 무렵 정체가 시작되겠습니다. 참고 이동 부탁드립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KBS ETV 토요일 드라마 너 말고 다른 연애 서강준
1: 아는질입니다. 오랜 친구이자 10년째 연애 중인 남궁호와 이미도는 설렘이 사라져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2: 각자에게 찾아온 또 다른 설렘 앞에 남궁과 미도는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지.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9시 20분 KBS ETV
2: 너 말고 다른 연애에서 꼭 지켜봐주세요.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0월 3일 토요일 2부 시작했습니다. 2부 첫 곡은 김태용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잠시 자리를 비운 이상호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저는 이번 주 함께하고 있고요. 아나운서 이광엽입니다. 김태용님께서 영화 접속 OST 사라본의 A Lover's Concerto, 전도연과 한석규의 연기가 예술인 진짜 짱 멋있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무려 5번이나 극장에서 관람했습니다. 아직 안 보신 분 있다면 추천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요. 제가 아직 안 봤어요. 이 노래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이 노래가 이 영화에서 나온다는 것도 알고 있고 다음에 꼭 봐야겠다 했는데 이게 매번 까먹습니다. 근데 이게 한 사람이 5번이나 극장에서 볼 정도면 정말 뭔가 매력이 있는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음악으로 영화를 만나는 시간 드림팝 드림시어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영화 그리고 OST가 있다면요, 자, 김태형님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여기로 공유해 주시죠. 문자는 샵 1061,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이고요. 무료인 콩도 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음악이 좋은 방송 KBS 1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2: 쉽고 빠른 ERP 역시

0: 이제 뉴젠으로 쉽게 일한다.
1: 우리 회사 ERP 뉴젠.
2: 대한간악회 이사장 임영석입니다. 바이러스성 질환인 B형, C형 간염은 증상 없이 간 경변증이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더라도 B형, C형 간염 검사를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5: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6: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8: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0: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토요일 밤 드림시어터 오늘은 이 영화를 준비했습니다. 2019년에 개봉한 로켓맨인데요. 엘튼 존의 삶을 스크린에 옮긴 전기 영화이고 또 뮤지컬 영화입니다. 천재적인 음악성을 타고난 꼬마 레지널트 드와이트 아이는 늘 부모의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 아이의 유일한 안식처는요 오로지 음악뿐이에요. 피아노 앞에 앉아서 새로운 삶을 꿈꾸기 시작한 소녀는 마침내 엘튼 존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고 시대를 뒤흔든 아이콘으로 거듭납니다. 영화에선 그 화려한 성공 뒤편에 자리한 엘튼 존의 고독과 방황, 좌절과 회복을 그의 수많은 명곡과 함께 풀어내죠. 대부분 주연을 맡은 테런 에저튼이 직접 가창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The Beaches Back 함께 듣겠습니다.
1: What were you like as a child, Elton?
2: As a child? I was just the

한 남자가 길고 어둑한 복도를 걷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리헵, 중독 치료를 위한 모임이죠. 무대 위에 락스타 엘튼 존도 이곳에선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입니다. 그는 술과 약에 찌들었고 난잡하고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버린 걸까? 남자의 기억은 시간을 거슬러 1950년대 영국의 어느 평범한 집으로 향합니다. 레지널드 드와이트, 말수가 적고 섬세했던 소년은 부모의 품이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에게 단 한 번도 마음을 내주지 않았고 어머니 역시 아이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외로움, 아이는 스스로를 부정하고 비난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죠. 그런 소년에게 피아노는 자신의 쓸모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건반을 두드리는 시간만큼은 누군가의 사랑이나 인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기는 끝내 소년과 세상을 잇는 통로가 되죠. 시간이 흘러 청년이 된 레지널드 앞에 운명처럼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노랫말을 짓던 작사가 버니 토핀이었습니다. 버니가 종이 위에 말을 적어 내려가면 레지는 그 위에 멜로디를 붙였죠. 그렇게 완성된 노래는 두 사람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 새로운 인생. 엘튼 존이 태어난 거죠. 부모의 따뜻한 눈길조차 얻지 못해 늘 발밑이 꺼지는 듯했던 소년. 그에게 수만 명의 함성은 그 무엇보다 강렬한 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너무나 거대해서 손에 잡히질 않았죠. 환호가 커질수록 그는 더 높이 날아오르지만 그만큼 땅에서 더 멀어집니다. 압도적인 황홀과 끝없는 불안이 기묘하게 뒤엉킨 덩어리가 엘튼 존의 가슴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존 리드는 엘튼 존의 첫사랑이자 첫 연인이었습니다. 매력적이고 당당했던 그는 늘 위축돼 있던 엘튼에게 손을 내밀었고 곧 그의 모든 것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존 리드는 철저한 쇼 비즈니스 사업가였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는 점차 통제와 착취로 변해갔고 사랑을 갈구하는 엘튼의 간절함은 스스로를 올가매는 약점이 되어버립니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공연과 음반, 더 큰 성공을 향한 압박. 이제 무대는 그에게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화려하게, 더 요란하게. 거대한 깃털과 반짝이는 스팽글, 과장된 선글라스로 온몸을 감싼 락스타, 세상의 찬사와 조명이 모두 그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내려오는 순간 찾아오는 적막. 엘튼 존은 그 지독한 낙차를 견디지 못해 술과 약, 충동적인 쾌락에 매달립니다. 약에 취한 그는 저택의 깊은 수영장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소음은 물 밖으로 멀어지고 그의 몸은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컴컴한 물속은 꼭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같습니다. 이 어둡고 거대한 공간에 홀로 남겨진 로켓맨. 그를 건져줄 구원의 손길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한 남자가 길고 어둑한 복도를 걷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선 곳은 리헵, 중독 치료를 위한 모임이죠. 무대 위의 락스타 엘튼 존도 이곳에선 그저 한 명의 환자일 뿐입니다. 그는 술과 약에 찌들었고 난잡하고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어긋나버린 걸까? 그 질문을 따라가니 끝내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레지널드 드와이트. 누군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길 오래도록 기다렸던 아이. 엘튼 존은 두 팔 벌려 그 아이를 꼭 끌어안습니다. 평생 다른 이에게서 찾아 헤맸던 사랑을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엘튼 존은 수많은 이들의 사랑을 연료삼아 그 누구보다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레지널드라는 평범한 소년에서 세상이 모두가 아는 로켓맨이 되어 닿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죠.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해야 했던 일은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린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로켓맨은 그렇게 아주 긴 비행을 마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의 사랑에 기대지 않고도 설 수 있는 땅에 두 발을 딛습니다.

드림팝 꿈의 극장 드림시어터 2019년에 개봉한 로켓맨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약간 소름이 돋았어요. 노래랑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율이 흐르네요. 자, 영화 OST 중에서 세 곡을 들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요, 테런 에저튼이 부른 Your Song. 버니가 써놓은 가사를 본 엘튼이 피아노 앞에 앉아서 즉석에서 멜로디를 붙입니다. 엘튼과 버니 두 사람의 음악적 동반자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들으신 곡은 로켓맨. 엘튼이 약에 취해서 수영장에 몸을 던지는 장면에 쓰였습니다. 그가 스스로를 파괴해가던 시기를 상징하는 핵심 트랙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한 곡이죠. I'm Gonna Love Me Again. 엘튼 존과 테런 에저튼이 함께 불렀습니다. 코너 끝으로는요, 엘튼 존과 레이 찰스가 함께한 Sorry Seems to Be the Hardest Word 이 곡 들으면서요, 오늘 드림 시어터 문을 닫겠습니다.